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면에 일꾼들은 비상한 책임감으로 당 결정을 완벽하게 집행할 때 대해 쓴 글과 당 결정 관철을 위해 분개 나선 여러 단위 당원들의 투쟁 소식들, 그리고 황해북도당위원회에서 지역과 단위들에 파견된 지도 일꾼들이 당 결정에 반영된 올해 목표를 기어이 달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견인기적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조직 정치 사업을 강화하고

도착한 소식, 원산 갈마 요리 축전 2026이 개막된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주었습니다. 신문은 오면에 각도 특파 기자들이 보내온 소식들을 사진들과 함께 편집하고 논판 양호 포전에 넘치는 기쁨 이런 제목으로

순환구역 태감 농장을 소개한 기사와 평양시에서 농촌살림집 건설이 마감 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소식, 그리고 전국적으로 매일 많은 면적의 강릉이 가을고지가 진행되고 있는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6면에 예견성과 현실성,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제목으로 방역 능력 강화를 위한 각 도들의 사업 종용을 놓고 쓴 글과 사회문화 기사들을 싣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8돌세 즈음에서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와 중조우호협회가 연회를 마련한 소식과 국제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민주조선은 일면에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러시아 연방 대통령에게 보내신 답전과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고 윤동현 동지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신 소식을 싣고, 당 정책에 대한 민감성은 일꾼들의 생명, 이런 제목의 글과 올해 과업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한결같이 떨쳐나선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의 투쟁 소식들을 사진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제15차 전국교원대회에 참가했던 청년 교육일꾼 대표단 성원들이 삼가들인 편지를 싣고, 박태성 내각 총리가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료에 한 소식을 사진과 함께 주었습니다. 신문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명록 동지에게 베풀어 주신 숭고한 사랑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기사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안변 청년 발전소를 현지 지도하신 소름돋 기념 보고회가 진행된 소식, 그리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어머니 당의 각별한 관심과 사랑 속에 90번째 생일을 맞이한 만수대 예술단 기악 고문 오필배 동지에게 운종어린 생일상을 보내주신 소식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8돌세 즈음에서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와 중조우호협회가 연회를 마련한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3면에 농업지도 일꾼들은 올해 알곡고지 점령을 위한 투쟁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때에 대해 쓴 기사들을 사진과

중국 청년 간부대표단 주요 성원들을 만난 소식, 그리고 중국 청년 간부대표단이 도착한 소식을 사진과 함께 주었습니다. 신문은 사면에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애국적 헌신으로 당의 뜻을 받들어가는 일꾼,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6면에 청년 소식들과 부르주아 사상 문화는 인간과 사회를 파멸해로 몰아가는 독소 이런 제목의 글, 그리고 국제 소식들을 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로 노동신문 민주조선을 개관해드렸습니다.

0: 보도입니다. 로동계급을 혁명의 핵심 부대 자력갱생의 선봉대로 감높이 내세워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 속에 오늘 우리 로동계급은 비상한 애국의 힘과 열정을 안고 성실한 땀과 노력으로 국가부흥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직총중앙위원회 과장 장송남 동지는 경의하는 조홍비서 동지의 사랑과 믿음은 조국의 융성 본영을 위한 투쟁에 전열해서 용종 노동계급이 자기의 본분을 다해 나가도록 하는 원동력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돌이켜보면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혁명과 건설을 용도하시는 나날들에 우리 노동계급에게 베풀어주신 사랑과 믿음에 대한 가슴 뜨거운 이야기는 참으로 많습니다. 당과 국가의 중요 행사들과 영광의 자리들에 노동계급을 불러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도 찍어주신 그 사랑, 당대회 이후 제일 먼저 상원의 노동계급을 찾으시어 뜨거운 경의를 표하시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의 날 자립경제의 존초인 탄전을 찾으시어 노동계급 후보자에게 찬성의 한 표를 바치신 대회 같은 믿음에 받들려 우리 노동계급의 전원과 위훈이 용광과 행복의 절정에서 빛나게 되었습니다. 당대하고 아름찬 가업들이 나설 때마다 언제나 우리 노동계급을 존의에 내세워준 당중앙의 손길 아래 사회주의 애국탄 중산운동이 선구자들이 자라나고 새시대 촌리마 정신과 기적적인 생산 성과가 창조되게 되었습니다.
0: 경의하는 조홍비서 동지께서 안겨주신 하늘같은 믿음을 새겨안고 용적인 조선의 노동계급, 사회주의 근로자의 자존심과 배짱을 남김없이 떨쳐가려는 것이 온나라 노동계급의 한결같은 심정이라고 하면서 직총중앙위원회 부원 김종박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지난 5일 조선직업 총동맹 제9차 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자리에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더 열렬하고 더 혁신적이고 더 완강한 투쟁으로 우리 조국을 무궁토록 강대하고 번영한 나라로 일들세우기 위한 바람찬 류정에서 기수 핵심이라는 믿음을 또다시 안겨주셨습니다. 그 어느 나라에나 노동계급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노동계급처럼 위대한 실용의 믿음 속에 자기의 전원과 영예를 빛내며 창조와 변혁의 가장 힘있는 역량으로 온 사회를 이끄는 선봉대의 역할을 담당 수행하는 그런 유력한 역량은

0: 전력증산 예비를 조성하기 위한 기술혁신 사업을 활발히 벌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각 직장들이 기술 역량 상태와 실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타산한 데 기초해서 기술혁신 목표들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세운 연합기업소에서는 그 실행을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내밀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적인 기술혁신 과제를 맡은 기술자, 기능공들에 대한 조건 보장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한편, 직장들에서 진행하는 창의과한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여급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평양 화력발전소에서는 모든 설비들의 기술 상태를 구체적으로 요약하고 보수와 수리 정비를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비롯해서 호기당 출력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순천 화력발전소에서도 현존 설비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가치 있는 기술혁신 안들을 장안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1: 평안남도에서 당제 고차대의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일꾼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기 위한 경제선동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도예술선전대원들은 도안의 요로 탄광들과 농장들에 달려나가 혁명적이며 기백 넘친 공연 무대를 펼쳐 탄부들과 농업 근로자들을 새로운 위운 창조회로 적극 고무해주고 있습니다. 도안의 각급 려맹 조직들에서도 탄광들에 나가 힘 있는 경제선동과 함께 려맹돌격대 활동, 봉사활동도 다양하게 진행해서 탄부들의 혁명열 투쟁열을 분출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북창지구 청년 탄광연합기업소와 덕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를 비롯한 탄광부문 여맹 조직들에서는 여성 독창 열망 등의 종목들로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이는 한편 성의껏 마련한 지원 물자도 넘겨주고 일도 함께하면서 탄부들을 석탄 증산회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편 요로 농장들에 나간 시군 기동예술 선동대원들은 농장원들과 일도 함께하고 작업에 쉴 참에는 애국심을 고조시키는 노래들로 경제선동을 활발히 벌려 알곡고지 점령에 떨쳐나선 농업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0: 함경북도에서 농촌 살림집 건설을 본격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오기는 기획기간 지방발전 농촌 건설을 더욱 다그치어 전국인민들의 물질 문명 생활에서 보다 큰 개변을 가져올 때에 대한 당의 의도를 받들고 분개에 나선 일꾼들과 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17개 시군의 농장 마을들에서 새 문화 주택들이 하루가 다르게 자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시공 역량 강화와 건설 장비 확보, 건재 생산 기지의 활성화에 힘을 넣으면서 시공 일꾼들과 감독 성원들이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살림집 공사를 질적으로 내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일꾼들은 현장 정치 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건설자들의 애국열의를 고조시키는 한편 앞선 단위의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보여주기, 기술 전수회 등을 방법론 있게 조직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풍삼리의 농촌 살림집 건설을 위한 준비를 면밀히 갖춘 회룡시 일꾼들과 건설자들이 시공 기준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골조 공사와 내외부 미장을 질적으로 끝낸 데 이어 타일 붙이기, 그 배수관 설치 등 살림집 건설을 마감 단계에서 다그치고 있습니다. 시공 지도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는 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고 있는 경운군과 연사군, 명천군에서는 기능공 대우를 늘리고 자재 보장 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건축공사를 적극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종진시 성평구역과 경성군, 길주군 등의 건설 요단들에서도 질 보장을 담보하는 합리적인 창의 구안들을 적극 활용하면서 일정 계획을 뒤틈없이 완수하고 있으며 변전소, 물 탱크를 비롯한 시설물 공사를 입체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1: 다음, 세계적으로 철새 멸종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11일에 발표된 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1840여 종의 철새들 중 11%가 멸종 위기에 처했으며 45%는 그 마리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7종의 철새는 지난 150년 동안에 완전히 사멸된 것으로 확인됐거나 추측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질병, 비법적인 사냥과 살림체벌 등이 철새들의 생존에 위협을 주는 주되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위협들을 제거하고 철새들을 보호 증식하기 위한 조치들이 시급히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 다음, 초콜릿은 카카오 씨를 주원료로 해서 만듭니다. 이러한 초콜릿에 들어있는 성분이 생물학적인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식물성 음식물에 들어있는 화학 물질에는

폴리페놀과 알칼로이드, 플라보노이드 등 인체에 유익한 성분들이 수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 중에는 유전자 발현을 조절해서 건강과 장수에 관여하는 세포 조직과 호상작용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의 연구집단은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소비되고 있는 초콜릿에 함유된 화학물질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집단은 서로 다른 조사를 통해 수집된 1669명의 혈액시료를 이용해서 피속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농도를 분석했습니다. 결과 초콜릿이나 커피에 들어있는 테오브로민이라는 화학물질의 농도가 높은 사람은 생물학적 노화가 더디게 진행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테오브로민은 대사 속도가 느린 동물들에게는 해로운 작용을 하지만 사람인 경우에는 심장병 발생 위험성을 낮추는 유익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테오브로민이 건강에 주는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어디까지나 테오브로민과 생물학적 노화 사이의 연관성을 시사한 것으로서 초콜릿을 먹으면 생물학적 노화가 더디게 진행된다는 것을 증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테오브로민의 건강 효과에 대한 연구를 좀 더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박철준, 리명옥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조선주한 방송입니다. 주체위협이 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야는 김정은동 측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우리는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들의 운명을 지켜주며 인민들의 이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익과 편의를 첫자리에 인민을 위한 일은 그 무엇이든 사소한 부족점도 없이 완벽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 바로 경야는 총비서동지께서 지니신 숭고한 뜻입니다. 이런 확고부동한 의지를 안으시고 이 땅에 일떠서는 장점을 들마다에 인민들의 이익과 편의가 최우선 절대시 되도록 그토록 마음쓰시며 온갖 심혈과 노고를 바쳐가고 계시는 경야는 총비서동지. 릉나인민위원지와 문수물놀이장, 마식령스키장과 미림승마그락부, 양도군촌문화휴양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비롯해서 도처에 솟아난 훌륭한 문화정서 기지들마다에는 우리 인민을 현대문명의 향유자로 내세워주시려 크나큰 심혈과 노고를 바쳐가시는 경야는 총비서동지의 위민 헌신의 세계가 뜨겁게 어려있습니다. 릉나인민위원지관리소 부경리 김광천 동무는 기쁨이 한껏 넘쳐 흐르는 인민들의 모습을 대할 때마다 먼지바람이 날리는 건설 현장을 여러 차례나 찾으시어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경야는 총비서동지의 자유로운 영상이 안겨온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그때 건설 당시 우리 유의장은 두 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러다 나니 정문이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의하신 경야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출입구를 다 만들어 놓은 것은 좋다고, 그런데 유의장을 1구역과 2구역으로 갈라 놓으면 사람들이 1구역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서 2구역으로 들어가야 하므로 유의장을 이용하는 인민들에게 불편을 주게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두 개의 유의장 구역을 연결하여 사람들이 어느 구역의 출입구로 들어와도 유의장을 다 돌아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따뜻이 일깨워 주셨습니다.
0: 인민들이 이용하게 될 물놀이 시설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시려 아직 재완성되지 않은 불비한 계단을 따라 높이가 18m나 되는 물미끄럼대의 정점에까지 오르신 경야는 총비서동지. 경야는 그이께서는 여러 차례 건설장을 찾아주시며

0: 피워주시려 바쳐오신 경이하는 좀비소 동지의 로고 속에 이 땅에는 수많은 기념미적 창조물들이 일떠서게 됐습니다. 우리 인링들이 온천욕도 하고 스키와 말도 타면서 문화정서 생활을 마음껏 향유하게 하려는 우리 당의 구상에 따라 일떠선 양덕온천문화휴양지. 바로 이 휴양지의 곳곳에도 위대한 오버이의 사랑의 자욱이 새겨져 있습니다. 층층으로 늘어선 외랑과 보행 통로를 인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에서 개조하고 실내 온천장의 내부 형성을 인민들의 편리와 감정 정서에 맞게 할 때 대한 문제, 야외 온천장의 달걀 삶는 장소에 조미료를 놓아줄 수 있게 벽장을 설치할 때 대한 문제, 스키즈로의 폭을 넓히고 말 타기도 할 수 있게 승마공원을 새롭게 더욱 꾸리는 문제들을 비롯해서 양덕온천 문화휴양지를 인민의 지상이 꽃피라는 별천지로 꾸려주시기 위해 바치신 경이하는 좀비소 동지의 로고와 혼실은 끝이 없었습니다. 인민을 위한 일은 언제나 최상의 수준에서 하여야 하며 절대로 만족을 몰라야 한다는 신조를 안으시고 이 세상 좋은 모든 것을 우리 인민에게 당겨주시려 그토록 마음 쓰시는 경이하는 좀비소 동지의 열화 같은 사랑의 세계는 보통강 고기 상점에도 뜨겁게 흐려 있습니다.
1: 보통강 고기 상점 지도원 종성미입니다.
2: 지도원 구용심입니다.
1: 상품 보관 설비들과 판매 조건이 꾸준히 갖춰져 있고 인민들의 편의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할 수 있는 우리 보통강 고기 상점은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세상에 부러먹는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는 경리하는 청비소 동지의 현명한 용도가 안아온 인민사랑의 결정체입니다. 몸소 버통강 기술계 명당 자리에 우리 상점의 부지를 잡아주신 경리하는 청비소 동지께서는 상점 건설을 위해 인민군대에 힘있는 건설 용량도 보내주셨으며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 상점 건설과 관련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두 차례나 상점 건설장을 찾으시어 거기 상점은 인민들이 즐겨 찾는 것인 것만큼 구매자들의 편리를 최대로 보장할 수 있게 건설해야 한다고 하시며 공사 방향과 방도를 한이 밝혀주신 경리하는 청비소 동지께서는 상점의 설계로부터 출입문 형식, 타일의 색깔과 지어 저명과 상점 간판과 같은 세부에 이르기까지 정말이지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다 밝혀주셨습니다.
2: 그렇습니다. 이처럼 정력적인 용도로 훌륭한 폭사기지를 마련해 주시고도 경리하는 청비소 동지께서는 비 내리는 굳은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친히 현지에 나오시어 상점 준공식을 축하해 주시었으며 상점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종영과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하여 일일이 밝혀주셨습니다. 이날 경리하는 청비소 동지께서는 상점의 상품을 통상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거기 상점을 운영하는 과정에 우리의 실정에 맞는 경영 방법을 연구하고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떠나시기에 앞서 경리하는 청비소 동지께서는 우리 상점 일꾼들에게 덕무들에 대한 당의 기대는 대단히 크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이 우리 상점의 덕을 본다는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다고 믿음어린 말씀도 해주시었습니다. 이렇듯 경리하는 청비소 동지의 크나큰 운정 속에 일떠선 우리 보통강 고기 상점은 오늘 인민들이 실제로 덕을 보는 상점으로 그 이름을 빛내고 있습니다.
0: 지금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에서 하신 경리하는 청비소 동지의 연설의 구절구절이 인민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계획되어 있는 알곡 생산량도 필요하지만 농장원들의 권익이 더 중요하며 당정책을 절대적으로 믿는 민심이 더욱 귀중하다고 하시며 정책 집행 과정에 세도와 관료주의를 부리고

국민들의 리익을 침해하는 것과 같은 우리 국가의 인민적 성격에 배치되는 사소한 요소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국가 사업을 일심 단계를 강화하는 대로 철저히 지향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신 경의하는 총기소도이지 인민의 처음과 이익을 절대적인 것으로 내세우시는 그의 연설에서 얼마나 위대한 범위 우리 모두의 삶과 운명을 지켜주고 있는가를 가슴 뜨겁게 새겨하는 우리 인민입니다. 정녕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시고 자신의 정과열을 깡그리 바치시며 사랑의 천만리, 헌신의 천만리를 끝없이 걷고 걸으시는 경의하는 정비소동지께서 계시기에 우리 인민은 전엄 높고 긍지러운 삶을 누리며 보다 휘황한 내일을 마중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첫자리에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방송은 12시에 보도한 날씨 중기 해상 예보, 13시와 14시에는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4시 32분 영광의 교정에 넘치는 자질 향상 열기, 이런 제목의 방송. 15시에 보도가 있고 16시에는 방문기를 보내드립니다. 심산석의 별 3개, 17시에 보도가 있고 18시에는 농촌진흥의 새 시대를 펼쳐주시오, 이런 제목으로 방송해드립니다. 19시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19시 49분 시를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가는 길, 20시에 보도, 20시 12분 교육자들이 받아하는 크나큰 사랑, 이런 제목으로 방송해드립니다. 21시에는 종합보도와 날씨, 중기 일기 예보, 다음 중기 해상 예보, 22시에 보도가 있고 22시 27분 방송극을 보내드립니다. 햇빛과 이삭. 이어서 방송시간 마감까지는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이후에 들으실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보도입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러시아 연방 대통령에게 답전을 보내시었습니다. 모스크바. 러시아 연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부친 동지. 조선인민의 친근한 벗 울라지미르 부친 동지. 나와 전체 조선인민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78돌세 즈음하여 당신이 따뜻한 축전을 보내준 데 대해 무한한 고무를 느끼면서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 조로 두 나라 두 인민은 순탄치 않은 역사의 풍운 속에서 신의와 단결을 공고히 하고 정의와 평화를 함께 수호하며 위대한 동맹사의 새 전기를 멈춤없이 써나가고 있습니다. 진선과 선린, 호상본조의 전통과 양국 사이의 굳건한 동맹적 관계에 기반하고 있는 조로 관계의 창창한 내일에 대한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여 러시아 연방과 공동의 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 심화시켜 나가려는 나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정부의 의지는 의심할 바 없이 확고부동합니다. 나는 나라의 안전리익과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오늘의 성전에서 러시아 연방의 승리를 굳게 확신하면서 친애하는 당신과 형제적 러시아 인민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약속합니다. 당신과 러시아 인민이 가는 앞길에 언제나 성공과 영광만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김정은, 2026년 9월 14일, 평양.
1: 다음, 경외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고 윤동연 동지의 영전에 화환을 보내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중노력 영웅이며 김일성 훈장 수훈자인 전 국방과학지도위원회 참사 윤동연 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14일 화환을 보내셨습니다. 전세민들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 속에 유능한 일꾼으로 성장한 윤동연 동지는 오랜 기간 군수공업 부문의 책임적인 직무에서 사업하면서 우리 군대의 군사기술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데 공헌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고인의 영전에 진정됐습니다.
0: 다음.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안변 청년 발전소를 현지도하신 서른돌 기념 보고회가 14일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관계부문 발전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참가한 보고회에서는 기념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자는 강원도에 능력이 큰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1996년 9월 15일 새로 1도선 발전소의 명칭을 안변청년발전소로 명명하여 주시고 청년 군인들의 영적 위운이 시대와 더불어 길이 전해지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발전소 건설에서 혁명군대의 기상과 본때를 남김없이 떨치고 있는 인민군 군인들과 건설자들이 평양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대를 두고 길이 전해갈 사랑의 선물도 안겨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시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당의 현명한 영도 밑에 안변청년발전소가 지난 기간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절실한 전력을 생산 보장하는 믿음직한 동력기지로 강화발전된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보고자는 발전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당의 영도 업적을 길이 전해가며 인민군 군인들의 투쟁정신 투쟁 본때를 따라배워 전력증산의 동움을 더 높이 울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발전 설비들의 성능과 효율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데

0: 목표를 충직하게 받도록 역사적인 당제 구차대회가 제시한 새 전망 목표 수행을 위한 오늘의 정진군길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1: 조선노동당 중앙연휴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박태성 동지가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요해했습니다. 덕장지구 탄광연합격소 덕장청년탄광과 덕전지구 탄광연합격소 진암탄광을 찾은 총리는 올해의 투쟁을 승리적으로 결속해서 새 전망 목표 수행의 활로를 개척할 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석탄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지하 전처병들을 고무 격려했습니다. 탐사와 굴진을 확고히 앞세워 새로운 탄밭을 부단히 조성하고 재탄 운반 능력을 제고하며 탄부들의 정신력과 창의 장발성을 적극 불러일으켜 석탄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임으로써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증산으로 보답할 때 대해 강조했습니다. 총리는 북창화력발전연합격소의 여러 생산 현장을 돌아보면서 설비관리, 기술관리의 힘을 놓아 석탄 소비를 극력 줄이면서도 호기당 출력을 끌어올리는 것과 함께 선진적인 제진 방법들을 도입하는 것을 비롯해서 생태환경 보호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탄소한화화학공업 창설을 위한 대상건설 진척종용을 현지 요해한 박대성 동지는 고급 기능공 역량을 강화하고 과학자, 기술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보다 높여 올해에 기획한 새로운 공정건설을 질적으로 끝낼 때 대해 강조했습니다. 농업위원회 농기계연구소에서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펌프 개발 정령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자연지리적 특성과 실정에 맞는 현대적이며 능률 높은 농기계들을 더 많이 연구 도입할 때 대해 언급했습니다.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들에서는 내각과 금속공업성을 비롯한 송중앙기관들에서 탄광과 화력발전소들의 생산 정상화와 탄소한화화학공업 창설을 위한 대상건설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 부품들을 제때 생산 보장할 때 대한 문제, 일꾼들이 과학자, 연구사, 노동자들의 건강과 사업조건, 생활조건 보장에 깊은 관심을 돌릴 때 대한 문제 등이 토의 대책됐습니다. 이 앞서 박태성 동지는 령강 석재 가공 공장을 찾아 생산 실태를 요해하고 중요 대상 건설장들의 더 많은 석재를 보장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0: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무산광산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기상을 힘있게 떨치며 철광석 증산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의 일꾼들은 올해에 들어와 100만산, 120만산 대발파를 연이어 진행해서 현행 생산과 전망 생산을 다 같이 밀고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데 맞게 굴착 및 수송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경제작전과 지휘를 치밀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로천 분광산에서 회전식 착정기와 굴착기들을 생산 조건이 유리한 곳에 집중 배치하고 앞선 채굴 방법과 효율적인 발파 방법을 적극 활용하며 일별 굴진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토 콘베아 사업소에서는 벨트 콘베아에 대한 정비 보수를 깐지게 하고 대형 원추형 파쇄기의 가동률을 제고하는 한편 박토를 다량 처리할 수 있는 기술 혁신안들을 도입해서 열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광석 운반을 맡은 단위의 일꾼들과 노동계급도 대형 화물 자동차의 가동률 제고에 필요한 자재와 부속품, 부분품들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매일 계획보다 많은 양의 철광석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한편 선광 부문의 노동계급은 설비 관리와 기술 관리를 깐지게 하면서 가치 있는 기술 혁신안들을 받아들여 철전광 생산에서 혁신적 성과를 창조하고 있으며 이에 뒤질세라 공무 부문의 노동자 기술자들도 기술혁신 경쟁을 맹렬히 벌리면서 설비 보수에 필요한 각종 부속품, 부분품들을 충분히 생산 보장하고 있습니다.
1: 당중앙연휴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의 정신을 받들고 흥남 비례연합기업소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전진의 기상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단결정관철에서 무조건성, 철저성, 중학성의 기풍을 높이 발휘해 나아가도록 조직중치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리는 한편 공정검토사업을 보다 심도 있게 하고 비료 생산을 계속 높은 수준에서 내밀 수 있는 새 기술안들을 탐구하기 위한 작전과 지위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선행공정을 맡은 원료직장 노동계급이 설비 가동률과 원료 분쇄의 지위를 제고하는 데 모를 받고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가며 비료 증산의 동음을 힘있게 올려가고 있습니다. 발생 후 직장 노동 계급은 노운용을 과학화하기 위한 방도를 적극 탐구하고 온도 변화의 기동성 있게 대처하면서 시간당 가스 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가스 청정 직장 노동 계급도 가치 있는 기술력 실현과 선진적인 작업 방법을 받아들여 생산 효율을 제고하고 있으며 압축기 직장의 작업반 교대들에서는 순회 점검과 업간 점검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 교대 간 협동을 강화하면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묘소 직장에서는 기술혁신 사업을 활발히 벌려 원단위 소비 기준을 낮추고 생산 효율을 제고했으며 질소 직장에서는 교대 간 협동을 강화해서 날마다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0: 새로운 5기는 계획의 성과적 완결을 위한 투쟁에 매진하고 있는 흥남 비료연합협소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의 드높은 열의에 의해서 생산 성과는 나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1: 국제축구연맹 2026년 20살 미만 여자 월드컵 경기 대회가 볼스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대회에서는 24개의 참가 팀들이 6개 조로 나뉘어 조별 연맹전을 치르고 매 조에서 1, 2위를 한 팀들과 3위 팀들 중 성적이 높은 4개 팀이 다음 단계에 진출해서 승자전으로 최종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조별 연맹전 5조에 속한 우리나라 팀은 포르투갈 팀을 2대 0으로 코스타리카 팀을 4대 0으로 누르고 현지 시간으로 13일 콜롬비아 팀과 마지막

0: 벌차기와 85분경 11m 벌차기에서 10번 최연아 선수가 연속 득점에 성공함으로써 상대팀을 3대0으로 이겼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팀은 종합점수 9점을 획득하고 조에서 1위의 성적으로 16강자전 경기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군 78돌세 즈음에서 중국인민대배우호협회와 중조우호협회가 공동으로 7일 베이징에서 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연회에는 리룡남 중국 주재 우리나라 특명증권 대사와 대사관 소원들이 초대되었습니다. 로 향동 중국인민대배우호협회 부회장과 중국공산당중앙연회 대외연락부, 외교부, 상무부, 문화 및 관광부, 중앙군사위원회 국제군사협조판공실, 인민대배우호협회, 국제우호연락회, 베이징시인민정부, 베이징시인민대배우호협회를 비롯한 관계부문 일꾼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습니다. 로 향동 부회장은 장기간의 흉흉투쟁과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 두 당 두 나라 용도자들께서 마련하고 갖고 오신 중조친서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시대적 변천의 시련을 이겨내며 새롭게 변모되면서 공동의 귀중한 재보로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78년간 근면하고

0: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하면서 그는 두당두 나라 최고 용도자들께서 이룩하신 중요 공동 인식을 적극 이행하여 전통적인 친선을 심화시키고 실무적 협조를 확대하며 두 나라 관계가 보다 발전하도록 추동해 나아갈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리룡남 대사는 공화국 창건 기념일을 맞으며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온갖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며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해 힘차게 전진해온 자랑찬 노정을 긍지 높이 돌이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탁월한 용도가 있어 우리 인민은 국가의 전면적 부흥을 안아오기 위한 투쟁에서 확실하고도 균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세련된 용도 따라 조선노동당 제9차 대비가 제시한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하고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계속 눈부신 성과를 이룩할 것이라고 그는 언급했습니다. 그는 형제적 중국 인민이 습근평 총서기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의 용도 밑에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거창한 위협 수행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중 친선협조 관계는 새로운 전략적 높이에서 승화발전하고 있으며 복잡다단한 국제정세 속에서 두 나라의 주권과 안전, 발전, 리익을 굳건히 고수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는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전통적인 친선 관계를 여러 분야에 걸쳐 활력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회 참가자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습근평 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정병선 리복숙입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날씨를 알려

0: 12도씨, 해주 14도씨, 28도씨, 사리원 14도씨, 28도씨, 강계 9도씨, 28도씨, 원산 13도씨, 25도씨, 함흥 12도씨, 28도씨, 청진 12도씨, 24도씨, 해산 6도씨, 25도씨, 남포 15도씨, 28도씨, 라선 12도씨, 25도씨, 개성 13도씨, 27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전반 해상에서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과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8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이 시간에는 1990년대의 보천보 전자악단에서 형상한 혁명가극 음악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르의 고전적 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0: 형제들을 사랑하고 참답게 교양하며 또 자국의 미래를 어떻게 꽃피워 나가야 하는가를 숭고한 마음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 교무지도원 염경주 동무가 우리를 위대한 수령님의 사적이 깃들어 있는 교사로 이끌었습니다. 수수한 학생복을 입으시고 여기 창덕학교에 편입하시던 10대의 어버이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이 우리옷이 안겨왔습니다. 오늘의 광복고리와는 너무도 큰 대조를 이루고 서 있는 고색 짙은 건물. 이제는 산골 학교에서조차 찾아볼 수 없는 색나른 채골상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덕학교에서 공부하신 나날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나날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들보다 10배, 100배로 핏하게 학습하시며 애국의 큰 뜻을 키우시었습니다. 우리는 새 교사도 돌아봤습니다. 모든 교실들과 실험 실습실들이 다 기능화되고 실시간 교수 참관 체계를 비롯해서 교육의 정보화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어 있었습니다. 교사의 벽면마다에는 학생들의 인식 교양적 우위가 있는 교양 직관물들과 상식 직관물들이 게시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을 보느라니 직관물들마다에 올인 학교 교직원들의 사색과 탐구, 헌신의 노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무지도원 염경주 동무와 강좌장 한혜영 선생은 학교의 모든 교직원들이 높은 교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우리 학교 교원들 속에서는 학위 학직 사유자와 시열파를 맡은 교수자들이 많이 배출되었고 새 교수 방법을 창조하여 전국에 일반화하는 교원들의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나라의 교육 사업에서 혁명을 일으킬 때 대한 당의 의도에 비추어 볼 때 아직은 시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혁신적인 안목과 강한 실천력, 부단한 창조 중심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달라붙을 때 우리의 교육은 국가의 전진과 발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교육, 세계적인 교육으로 빛을 뿌리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절세 위인의 먹여 용강의 교정답게 언제나 앞장서 달리겠습니다.
3: 위대한 수령님 먹여서 일하는 궁지와 보람이 정말 큽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최근 교육 사업에서 뚜렷한 질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실리 있고 우월한 교육 방법 창조, 교육 조건

보도입니다. 노동계급을 혁명의 핵심 부대 자력갱생의 선봉대로 감높이 내세워주시는 격려하는 김정은 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 속에 오늘 우리 노동계급은 비상한 애국의 힘과 열정을 안고 성실한 땀과

0: 붙여질 것입니다.
1: 화력발전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전력증산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창화력발전융합기업소에서 전력증산 예비를 조성하기 위한 기술혁신 사업을 활발히 벌려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각 직장들의 기술 역량 상태와 실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타산한 데 기초해서 기술혁신 목표들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세운 융합기업소에서는 그 실행을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내밀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적인 기술혁신 과제를 맡은 기술자 기능공들에 대한 조건 보장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한편, 직장들에서 진행하는 창의 고안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여구성을 높여

0: 기동기술 선동대원들은 농작원들과 일도 함께하고 작업의 휴일참에는 애국심을 고조시키는 노래들로 경제선동을 활발히 벌려 알곡까지 점령에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1: 다음. 브라질의 사옹파울루 주에서 12일 건설 중에 있던 12층짜리 건물이 허물어져 4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앞서 11일 파키스탄의 카라치시에서 학교 건물의 벽체가 무너지면서 그 주변에 있던 5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같은 날 칠레의 남부에 있는 한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16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0: 그 다음, 11일 세계 기상기구가 세계적으로 올해 8월이 가장 더운 8월로 기록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의하면 지구의 북반구에서는 가장 더운 여름 날씨가, 남반구에서는 기록적으로 더운 겨울 날씨가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주요 강들의 수위가 전례 없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8월의 기록적인 고온 현상의 주요 원인이 바로 엘니뇨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주현, 함영희였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위대한 용도 불멸의 업적.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당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당과 함께 온갖 시련과 난관을 헤쳐온 우리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세상에 부름없는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원포 근로자 휴양소를 찾았던 기자의 방문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심산 속의 별 3개.
1: 우리 당이 인민에게 안겨준 사랑의 선물로 일도선 언터글로자 휴양소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산간 지역 거유의 못과 특색이 잘 살아나면서도 현대 건축술의 제반 여구가 철저히 구현된 언터글로자 휴양소가 우리 인민들의 마음속에 또 하나의 소중한 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를 마이크에 담고 싶어서 우리는 여기 언터글로자 휴양소를 찾았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조선중앙방송위원회 기자입니다.
1: 버스들하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제가 유기봉사과장 박구미입니다.
0: 예, 그렇습니까. 예, 이제 들어오면서 보니까 예,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휴양소로 찾아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예, 우리 휴양소는 문을 연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정말 수많은 근로자들이 찾아와 휴양의 나라를 보내고 있습니다.
0: 예, 그렇습니까.
1: 그들 중에는 맡은 일터에서 일을 잘해서 혁신자로 선언한 노동자, 과학자, 기술자들을 비롯한 여러 혁신자들도 있습니다.
0: 예, 그렇습니까?
1: 예, 그럼 우리 휴양소를 직접 돌아보면서 얘기를 나누는 것이 어떻습니까?
0: 예, 그렇게 합시다.

0: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네, 우리에게 가장동지는 실내 온천장과 또 다른 야외 온천장의 특성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었습니다.
1: 이 겨울철에 온도는 대부분 0도씨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성인들이 특별히 이렇게 온천욕을 하고 나와도 냉사우나를 하지 않아도 그 온돌로 다 이렇게 도장하니까 휴양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눈이 왔을 때에는 그 풍경은 또한 볼만합니다. 여름에는 여름대로 특이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온천 치료장입니다.
0: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온천 치료장에서는 대체로 어떤 치료들을 할 수가 있습니까?
1: 온천 치료장에는 장세초, 질세초, 수중균일치료, 모래욕치료, 사지욕치료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치료 방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이 선생님이 바로 경희암 청두시장님께서 중강신 날에 오셨을 때 수성기능 치료실에서 직접 만나 뵈운 김운남 선생님입니다.
0: 예, 그렇습니까?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스님, 그날 경희암 청두시장님께 어떤 해설을 해드렸습니까?
2: 경희암 청비소동지께서는 수중견인 치료실에 오시어 물온도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온도가 38도씨부터 40도씨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희암 청비소동지께서는 40도씨면 물온도가 따갑다고 하시면서 37도씨부터 38도씨 사이가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0: 여기 엄포온천의 주요 성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 펌프온천의 주요 성분은 단순 규토, 불소, 수소탄산, 탄산나트륨, 알칼리성 공온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온도는

0: 여기 견인 치료실에 수많은 시한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치료를 받은 이후에 완쾌율이 높아서 동통성 아픔이 다 없어지고 더 많은 일을 하겠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여기 언터글로자 휴양소를 돌아보니 몸소 여러 차례나 이곳을 찾으시오. 휴양소의 모든 요소들이 온천 치료의 사명과 영도에 맞게 훌륭히 꾸려지도록 세심히 가르쳐 주시고 건설 용량도 보내주도록 하신 경애는 총비서동지의 신율과 로고가 그 어디에나 정말 속속들이 오려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휴양소에서 이민들의 목소리도 마이크에 담았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중앙방송위원회 기자입니다. 야외 온천장에서 나오시는 길인 것 같은데
3: 어디서? 평양에서 왔습니다.
2: 네, 평양에서 왔습니다.
3: 출고산 네. 관광하고 그다음에 네. 여기 좋다그래서 여기 멋있게 그랬다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네. 상쾌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네.
4: 청진시 신안구역 광동 20번에서 사는 신철민입니다. 한번 따가운 물에 딱 들어갔다 나니까 근육이 쫙 풀리고 피곤이 쫙 풀려나갑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예.
5: 평성시 양지동 77번에서 살고 있는 김철민입니다.
6: 평성시 옥전 2동 7번에서 사는 김창옥입니다.
2: 정말 좋습니다. 좋습니다.
5: 여기는 물이 좋다 그래서 건강에도 좋고 이게 피부에도 좋고 다 좋다 그래서 지금 온 지 오래됐습니다.
6: 참 좋습니다.
5: 너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좋아서,
6: 너무 좋아서 또 나게 와서 합니다.
5: 정말 우리 원수님 배려가 인민들한테 베풀어지는 그 배려가 얼마나 정말 고마운 건지 야 정말 느꼈습니다. 진심으로 진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2: 자 그럼 즐겁게 보내십시오.
5: 예,
2: 고맙습니다.
1: 종용 무심히 보낼 수 없는 기쁨의 한척 한척 가슴 뭉클 조조되는 행복의 순간순간입니다. 휴양소의 그 어디를 가보아도 그 누구를 만나보아도 우리는 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너무 황홀해서 떠나고 싶지 않다. 또 오고 싶다. 눈부시게 펼쳐진 온천 문룡의 황홀경 앞에서 이민들의 밝은 모습 앞에서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내 조국의 방방곡곡에 세계가 부러워할 이런 문화 휴양지 문룡의 창조물들이 더 많이 될 것을 이민의 행복의 웃음소리는 세세년년 더 높이 올려 퍼지리라는 것을

이 시간에는 대학 관현악 조곡 피바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음악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창조된 불후의 고전적 명작 피바다 중에서

0: 나라의 운명 자체를 결단낼 수 있는 위험과 도전들이 해를 이어가며 급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일심단결의 위력, 애국의 힘으로 그 모든 난관을 과감히 물리치며 역사에 유례없는 기적을 창조하였습니다. 새 시대 농촌혁명, 지방발전혁명, 건설혁명을 비롯하여 문명 부유한 새 세상으로 향한 고창한 투쟁이 입체적으로 벌어지는 속에 인민들이 맞이하는 새 생활, 새 문명, 새 행복의 파도는 크나큰 환희를 일으키며 이 나라의 세월과 강산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렇듯 위대한 시대, 격변하는 시대를 바로 격려하는 창조성지께서 펼쳐주셨습니다. 이 벅찬 현실을 체감하면서 온 나라 천만 인민은 인민에 대한 절대의 믿음을 지니시고 인민의 애국정신력과 창조의 힘을 총폭발시키시어 우리 국가 제1주시대를 펼쳐주신 격려하는 청비성지 용도의 혁명성을 가슴 깊이 절감하였습니다.
1: 격려하는 청비서동지의 용도 아래 인민의 복리와 웃음이 당의 투쟁 동력, 발전의 표대, 국력의 평가 기준으로 되고 인민이 바라는 것, 인민에게 필요한 것이 그대로 당의 리상, 국가의 목표, 정책과 정사로 되는 인민 제일의 정치 풍토가 더욱 확고해졌다고 하면서 평양시 인민위원회 부원 박동일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 격려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피할 수도 이도로 갈 수도 없는 엄중한 난국이 가로놓일 때마다 강인한 우리 인민이 자전히 녹아 애국충심에서 돌파구를 요로제길 몇술과 방도를 찾으시고 언제나 서바간 인민의 마음과 생각을 제일 깊이 헤아리시며 그 성취를 위한 결사 헌신의 길에서 도없는 희열과 보람을 찾으셨습니다. 인민의 편의와 권익이 사소하게나마 침해당하여도 소위 타협과 양보를 모르시고 인민이 당한 재난과 고통을 두고서는 참을 수 없는 아픔을 느끼시며 인민 소위 최전방에서 결사의 투쟁을 벌이신 이야기며 인민

0: 방법을 능숙하게 활용하고 각종 부분품들의 조립 시간을 단축하면서 매일 계획을 뒤틀림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지 직장과 재관 직장의 노동자들도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 교환 운동을 힘있게 벌이면서 공정별 작업을 책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1: 황해남도 장년군 성배전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올해 농사를 결속하는 데 필요한 전력 공급 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라종근 특파기자와 만난 장년군 성배전소 소장 최명국, 책임기사 안두영 동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 현재 농장들에서 여러 가지 용역 작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데 맞게 일꾼들과 전력 관리원들이 농장들에 있는 변주소들에 자주 나갔나, 전력이 정상적으로 공급되는가, 또 변압기 보호장치들이 제대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올해 새로 건설된 양수장들도 돌면서 이상이 나타나면 현장에서 제때 대처하고 있습니다. 선로공들이 농장들에 있는 전기선과 고압 애자들에 대한 선로 순회 점검을 자주 하고 있고, 또 보수압도 정상화해서 분할의 탈곡기와 양수기 전동률이 정상 가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변전소들의 전력 설비들과 선로들의 점검 보수와 함께 전력망에 의한 실시간 감시도 하고 있습니다. 기본은 농장들의 전력 공급 정령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전력 공급에 대한 감시를 항시적으로 하면서 변전소들에서 접지 사고가 나거나 또는 단락 사고가 나면 제때에 대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력 공급과 함께 변전소들에 대한 교차 조직도 합리적으로 잘해서 농장들의 안정된 전력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서 역농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0: 다음, 러시아 안전이사회 부의장

취할 때까지 진행하여야 하며 누구도 그 이후에 항변하거나 모든 것을 지워버리려고 시도하지 못하도록 끝장을 보아야 한다고 언명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방은봉 강철남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위협이 이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새 시대에는 중앙이 지방을 부러워하게 하고 지방의 지능이 우리 국가의 전진과 발전을 대표하게 하며 지방의 리상적인 면모가 우리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으로 되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구상입니다. 농촌진흥의 새 시대를 펼쳐주시오. 우리 농촌이 변해도 확연히 변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살림집들이 농...

0: 지리적으로 멀고 가까운 것은 있어도 자신이 마음속에는 멀고 가까운 이민이 따로 없다는 것이 경외하는 총비서관께서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시는 신조입니다.
1: 새해 세대 사회주의 농촌 건설과 축산업 발전의 새로운 본보기를 일떠선 삼광축산농장 조업시간을 우리 민들은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 쪽부터 내려오는 산천 경계밖에는 눈이 드는 것이 없었고 농촌의 세기정다 구성이 다분했던 운전군의 막바지 꼴이 현대 농촌과 현대 축산의 미래를 직관하게 하는 표준 실체로 청사진으로 전면된 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라고 하시며 그리도 희열이 넘쳐 계시던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러면서 농업근로자들 뿐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들이 격정에 설레이던 그날은 모든 농촌을 살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으며 부유하고 문명한 미상향으로 전면시키는 역사적 위업을 우리 대에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심주어 선언하시는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뜻깊은 연설의 구절구절을 우리 민들은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그의 원대한 구상이 현실로 꽃피어난 행복의 터전에서 인민이 터치는 이 격정 하늘 끝에 닿았습니다. 읍에서도 수십 리 명을 넘고 고를 지나 굽이 많은 소로길도 끝나던 삼광. 바로 여기서 펼쳐졌구나. 더 넓어지고 더 환해진 사회주의 농촌 발전의 새로운 길이. 멋들어진 새 집을 짓고 기계농사로 다수확을 내면 그것이 흥하는 농촌의 모습인 줄 알았더니 얼마나 먼 일을 우리 원수님 바라보신 것인가. 그 얼마나 휘황한 앞길을 우리 앞에 열어주신 것인가. 바닷가 마을들엔 무수한 낙원포들이, 산골 마을들엔 새로운 삼광리들이 문명과 부흥의 자태를 솟구고 솟구리니 가슴 벅찬 이 시대의 숨결을 안고 도약하자 생활이여, 복된 삶이여. 그렇습니다.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원대한 구상에 떠받들려, 그의 끝없는 노고와 헌신에 떠받들려 지금 이 시각도 우리의 농촌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위대한 노보이께서 되시어 더 희한하고 더 눈부실 사회주의 농촌의 밝은 미래를. 농촌진흥의 새 시대를 펼쳐주시오.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1978년에 창작된 가요 장군님 따라 싸우는 길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령영화 첫 무장대호에서 있은 이야기의 주제가인 이 노래는 혁명의 길은 간과하고 험난해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싸우는 한 길에서 영생하려는 항일혁명 투사들의 뜨거운 충성심과 불굴의 신념, 의지를 깊이 있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안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싸우는 것은 참혹한 제또묘에서 폐호에서 우리 피로써 배운 걸음새. 아, 우리의 발밑에 백두의 눈보라가 밟히지 않고 피젖은 모래가 밟히지 않는다면 동무여, 우리 어찌 흉령의 길 걷는다 하랴. 신념과 의지로 우리 가는 길, 이 길만이 우리의 삶의 길, 운명의 길이거니 사나기 막아서도 가야 할 길, 진포리 막아서도 가야 할 길.

0: 보도입니다. 노동기구를 혁명의 핵심 무대 자력쟁승의 선봉대로 감높이 내세워주시는 경연한 김정은 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 속에 오늘 우리 노동기급은 비상한 애국의 힘과 열정을 안고 성실한 땀과 노력으로 국가부흥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직총중앙위원회 과장 장성남 동지는 경연한 총비서 동지의 사랑과 믿음은 조국의 융성 번영을 위한 투쟁의 전열에서 영적 노동기급이 자기의 본분을 다해 나가도록 하는 원동력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돌이켜보면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혁명과 건설을 용도하시는 나날들에 우리 노동계급에게 베풀어주신 사랑과 믿음에 대한 가슴 뜨거운 이야기는 참으로 많습니다. 당과 국가의 중요 행사들과 영광의 자리들에 노동계급을 불러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도

지방발전 농촌건설을 더욱 타그쳐 전국인민들의 물질문명 생활에서 보다 큰 개변을 가져올 때에 대한 당의 의도를 받들고 분개해 나선 일꾼들과 건설사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17개 시군의 농장마을들에서 새 문화주택들이 하루가 다르게

0: 17정의 총과 많은 양의 탄약을 적발 압수했습니다. 무기 밀수 혐의로 운전사가 체포됐습니다. 최근 이 나라에서는 국경을 통한 무기 밀수 행위와의 투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 민남의 후예시에서 11일 집단 식중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온완 회사의 노동자 120여 명에게서 열나기와 배아픔, 기우기,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검사 결과 오염된 음

0: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처럼 조국의 미래를 키우는 애국자, 직업적 혁명가로 떠받들리오며 긍지 높은 삶을 누려가는 복받은 교육자들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교육자들이 받아하는 크나큰 사랑. 뜨거운 추억 속에 돌이켜봅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를 모시고 제14차 전국 교원대회가 진행됐던 영광의 그날을.
1: 지금도 영광의 그날을

그때 단 몰랐습니다. 영광의 기념 촬영이 시작되기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중앙인의 청사에서는 경량을 총시성지 지도 밑에 우리나라의 전반 정치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태풍 13호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는 당중앙 군사위원회 비상학대회의가 진행됐던 것입니다. 그 전날에만도 수시로 태풍 13호에 대처할 수 있는 대책적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며 불철주야로 사업하신 우리의 총수 동지이셨습니다. 잠시라도 휴식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일꾼들에게 격려하는 총수 동지께서는

비서동지. 못 잊을 그날 경리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에서 걱정하는 뭔지, 당이 바라는 일에 한몸 아낌없이 내대는 투철한 신념과 배국 같은 충성의 마음으로 누가 보건 말건 알아주건 말건 저국의 미래를 책임진 겨운 흉륜가로서의 깨끗한

드렸습니다. 그런데 경의하는 청주동지께서는 이 꽃다발은 자신이 받을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받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받으셔야 할 꽃다발을 다시 안겨주셨습니다. 이어 심파소학교의 여교원이 삼각 꽃다발을 드렸을 때에도 경의하는 청주동지께서는 그 꽃다발도 그에게 안겨주시며 인재용사를 잘하기 바란다고, 맡은 인재육성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그들을 따뜻이 거무경려해 주셨습니다. 정말 온 차용장이 고세찬 감격의 열파로 꿇어 번졌습니다. 이 세상 가장 진귀하고 아름다운 꽃송이들을 모두 엮고 경의하는 청소동지께 드리고

온 오보이 위대한 스승이 되시어 우리 교육자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는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를 높이모시어 주체 교육의 존도와 내조국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합니다. 교육자들이 받아하는 크나큰 사랑.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종합보도입니다. 평이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러시아 연방 대통령에게 답전을 보내셨습니다. 모스크바, 러시아 연방 대통령 울라지미로비치 부틴 동지. 조선인민의 친근한 벗 울라지미르 부틴 동지. 나와 전체 조선인민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78돌새에 즈음하여 당신의 따뜻한 축전을 보내준 데 대해 무한한 고무를 느끼

갈 상의 선물도 안겨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시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당의 현명한 영도 밑에 안변청년발전소가 지난 기간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절실한 전력을 생산 보장하는 믿음직한 동력기지로 강화발전된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보고자는 발전소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당의 영도업적을 길을 전해가며 인민군 군인들의 투쟁정신 투쟁본대를 따라 배워 전력증산의 동업을 더 높이 울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발전 설비들의 성능과 효율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데 힘을 넣으며 전력계통 운영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기술혁신안들을 도입하고 수력 구조물 관리를 책임적으로 진행할 데 대해서 그는 언급했습니다. 그는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우고 설비관리, 기술관리, 물관리를 예단성 있게 전망적으로 진행해서 올해 발전소 앞에 맡겨진 전력 생산 목표를 무조건 점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자는 발전소의 모든 일꾼

0: 이압수 박해송 동지는 용강 속재 가공 공장을 찾아 생산 실태를 요의하고 중요 대상 건설장들의 더 많은 속재를 보상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1: 당중앙연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에 떨쳐나선 무산광산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의 기상을 힘있게 떨치며 철광석 증산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 일꾼들은 올해 들어와 100만산, 120만산 대발파를 연이어 진행해서 현행 생산과 전망 생산을 다같이 밀고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데 맞게 굴착 및 수송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경제작전과 지휘를 치밀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로천 분광산에서 회전식 작전기, 굴착기들을 생산 조건이 유리한 곳에 집중 배치하고 앞선 채굴 방법과 효율적인 발파 방법을 적극 활용하며 일별 굴착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0: 성적으로 16강자전 경기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1: 조선민주주민공화국 장군 78돌세 주엄에서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와 중조우호협회가 공동으로 7일 베이징에서 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연회는 리경남 중국조제 우리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 승원들이 초대됐습니다. 노향동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부회장과 중국공산당 중앙연회 대외연락부, 외교부, 상무부, 문화 및 관광부, 중앙군사위원회 국제군사협조반공실, 인민대외우호협회, 국제우호연락회, 베이징시인민정부, 베이징시인민대외우호협회

를 이겨내며 새롭게 변모되면서 공동의 귀중한 재고로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78년간 금륜하고 용감한 조선인민은 김일성 주석과 김종일 동지, 김종훈 총비서의 용도 밑에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사업에서 풍만한

이란은 조선노동당의 두 개의 국계 뭉쳐 부닥치는 난관을 이겨내며 사회주의 강국 건설 목표를 향해 매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는 훌륭한 이웃, 훌륭한 벗, 훌륭한 동지로서 이에 대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습근평 총서기와 김종은 총

동지 경야는 김종은 동지의 조명한 용도 밑에 온갖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며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해서 힘차게 전진해온 자랑찬 노정을 긍지높이 돌이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야는 김종은 동지의 탁월한 용도가 있어 우리 인민은 국가의 전면적

0: 동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중하는 스쿤총 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습니다.
1: 다음은 지자기 폭풍에 대한 자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지자기 폭풍이 예견되는 날은 없고 17일과 24일, 25일, 26일에 지자기권의 소동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지자기 폭풍이 예견되는 날은 없고 17일과 24일, 25일, 26일에 지자기권의 소동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종합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정혜련, 고명성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내일은 9월 16일 수요일, 음력으로 8월 초요새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28도시, 사리원 14도시 28도시, 강계 9도시 28도시, 원산 13도시 25도시, 함흥 12도시 28도시, 청진 12도시 24도시, 해산 6도시 25도시.

대주, 사리본, 원산, 함흥, 청진, 남포, 개성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며 해산, 라손시에서는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21일과 22일에 평양, 평송,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원산, 함흥, 청진, 해산, 남포, 라손, 개성시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이 기간의 기온이 제일 높아질 22일 낮 최고 기온은 평양, 신의주, 해주, 사리원, 남포시 29도씨, 평송, 함흥, 개성시 28도씨, 강계시 27도씨, 원산, 해산시 25도씨, 청진, 라손시 24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중길기 예보였습니다.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8일과

많은 난관들이 겹쳐든 때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축적된 모든 전치물들과 나라의 운명 자체를 결단낼 수 있는 위험과 도전들이 해를 이어가며 급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일심단결의 위력, 애국의 힘으로 그 모든 난관을 과감히 물리치며 역사에 유례없는 기적을 창조하였습니다. 새시대 농촌혁명, 지방발전혁명, 건설혁명을 비롯하여 문명 부유한 새 세상으로 향한 고창한 투쟁이 입체적으로 벌어지는 속에 인민들이 맞이하는 새 생활, 새 문명, 새 행복의 파도는 크나큰 환희를 일으키며 이 나라의 세월과 강산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렇듯 위대한 시대, 격변하는 시대를 바로 경려하는 청성지께서 펼쳐주셨습니다. 이 벅찬 현실을 체감하면서 언나라 천만 인민은 인민이

0: 과기한 투쟁으로 전체 일꾼들과 근로자들을 적극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등경 사업을 공세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과 함께 도 자체로 대상 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 나가기 위한 경제 작전과 지휘를 실속 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1: 예. 전형적인 해안지역인 리용군에 현대적인 바닷가 양식업의 새로운 표범 기지를 일대세울 때에 대한 용야는 총비서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실행하기 위한 사업에 도적인 힘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세 번째로 일도서는 현대적인 바닷가 양식 사업소 건설을 도의 통째로 맡겨준 당의 크나큰 믿음에 고무된 건설자들이 9월 4일 현재 총 공사량의 82% 개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현대적인 바닷가 양식 기지가 건설된 데 이어 올해에는 종합봉쇄소, 병원이 동시에 일도서는 락원군을 모든 면에서 손색 없이 잘 꾸려 진짜 락원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사업에 동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가운데 락원포 온실 분장 건설이 현재 총 공사량의 80% 개선을 넘어섰으며 종업원 살림집 건설은 마감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당장의 크나큰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한 도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비상이 안양된 애국적 열.

0: 이 시간에는 2019년에 창작된 반성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어이스령님께서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시며 키워주시고 내세워주신

0: 아, 병원에 입원해 있던 사람이 여기선 여자들이 꽃보자기를 들고 뭘 하시오?
1: 아, 자네인가? 큰 길에 걸음들을 흘렸더라니 그걸 좀 여기에 가져다 놓느라고.
0: 아니, 그럼 걸음을 그 꽃보자기에 쌓았단 말인가? 사람도 참, 아고 새 꽃보자기를 아예 배렸군 그래. 에이.
1: 평양에서 누가 집사람에게 가져다 주라고 넣어줬던 건데 어찌겠나. 대신 쌀이 그만큼 더 생겼으니 미친 거야 없지? 어?
0: 쌀이 더 생기다니. 어?
1: 이 사람아, 우리 수령님께서 고름 떠미자 쌀 떠미라고

0: 정도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네. 자,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농장은 전체 토지 면적에 대한 국가리를 시작하겠소. 그러니 오늘 중으로 모든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야겠소.
1: 예, 합시다. 합시다. 합시다. 합시다. 합시다.

0: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1: 아, 그래서 관련장 동지가 작업 복차림 구대라였구만.
0: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관련장 동진 눈물을 머금고 이야기하곤 해요. 우리 수령님처럼 농사꾼을 자신의 곁에 발을 끼고 내세워주시는 그런 수령은 세상에 오직 우리 수령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1: 이야, 정말 우리 관련장 동진 진짜요, 진짜.

0: 이를 내야 우리 수령님의 대 같은 사랑에 바를 것만큼이라도 보답할 게 아닌가.
1: 자, 청년분조, 오늘 중으로 이 삼반 터전을 불이번쩍나게 해칠자고.
2: 아니 아버지, 지금 벌판에 승부까지도 한창인데 뿌락도로를 관리위원회 불러드리고 도대체 뭘 하자는 거예요?
3: 네, 군에 좀 갔다 오자는 거다.
2: 군에요? 아니 거기네요.
3: 아이, 이처럼 거사, 지금 농장에 뿌락도로 기름이 바닥에 날 형편이야. 모내기까지 써야 할 기름을 흙가리에 다 써버리면 그때 가서는 뭐 뜨락돌이에 논판물을 퍼놓고 뛰겠니? 관리원장은 그것도 모르고 노상 흙가리 작업장에만 붙어 사니 내라도 무슨 변통을 해야 할 게 아니냐?
2: 관리원장 동지가 모를 게 뭐예요? 그래서 어젯밤엔 집에도 안 들어가시고 기계화 작업반에서 밤새 토론을 하시고 지금도 현장에서 청년분조 창식동무랑 방도를 찾느라고 그러시는데.
3: 그런 풋내기들한테서 무슨 용변일 수가 나오겠다고. 예? 막내딸 시집 보낸 것보다 제가 가는 게 나았다는 말이 왜 있는지 아니?
2: 아버지는 옳지 않아요.
3: 넌 대머리 내가 왜 모자를 안 쓰느냐고 이마가 시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왜 안 쓰는지 아니?
2: 예?
3: 농사를 짓자니 너무 해결해야 할 게 많아서 그걸 구하러 다니면서 인사할 때마다 모자를 벗었다 썼다 썼다 벗었다 하는 게 너무 시끄러워서 안 써.
2: 참 아버지도.
3: 그 사람 지금 돼가는 걸 좀 봐라. 수령님께서는 그만큼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 내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으면서 도와야 하지 않겠냐?
2: 아버지.
3: 자, 그럼 난 간다.
2: 네.

0: 이거 군 경영위원회 공국과장 동지가 새로 임명됐다는 소식을 듣고도 인사가 늦었습니다. 이거 별 말씀을. 제 젊은 나이에 아직 모르는 게 많은데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1: 도와주다니요? 우리 농장이 과장 동지의 도움을 받아야겠는데. 예.
0: 앞으로 많이 도움을 받겠습니다.
1: 이거 야 말씀을 놔주십시오. 아 부위원장 동진 제 아버지 뻘도 될 것 같은데.
0: 아 나이를 가지고 일합니까? 직급을 가지고 일하는데. 예?
1: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0: 야 과장 동지 당장 도움을 받을 일이 있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1: 어서 말씀하십시오.
0: 예 기름 그 뜨락뜨락 기름이 아 이거 딱 목에 걸려서 그러지 않습니까?
1: 예. 농장에 봄철 영농자재로 공급한 양은 다 받아갔습니까?
0: 받아갔지요. 그런데 지금 흙가리를 벌려놔서 이러지 않습니까?
1: 공급량을 다 받아갔다면 아 이거 저도 방도가 없습니다. 에? 다른 농장에 공급할 연유를 조절해서 아, 그 농장에 돌릴 수야 없지 않습니까?
0: 과장 동지, 아, 과장 동지도 우리 소원 농장이 어떤 농장인지 잘 아시지요? 우리 관리원장이 누군지도 잘 알고요. 예? 우리 관리원장이 바로 안달수란 말이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며 노력영웅.
1: 예? 근데 이거 큰 소리는 왜?
0: 우리 관리원장이 어떤 사람인지 아오? 수령님께서 부식터를 얼마나 내는가를 물으시면 자가도 낸 것만큼 그대로 보고하고 모내기를 기계로 했는가를 물으시면 뭐가 잘 자라지 못해서 손으로 냈다고 그것도 지원 노력을 받아서야 겨우 꾸냈다고 사실 그대로 말씀 올리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오. 그래 뜨락도로 기름이 모자라서 흙가리를 끝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 같소? 생각을 좀 깊이 해봐야죠.
2: 이보라고 창식이.
3: 예.
2: 생각을 좀 다시 해보라고. 전동기어 감속기어 하는 걸 아예 잊어버리고 그 무동력 삭도를 넣을 생각은 왜 못하나? 저길 좀 보라고. 붉은 판에는 저 산비탈은 고가 높아서 저렇게 불판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질 않나?
3: 예, 알만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산비탈에서 가만히 흙을 담아 내려보내면 부심으로 빈가마니들은

0: 저절로 올라올 게 아닙니까?
1: 그래, 될 것 같나?
0: 됩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이야, 그런데 세 밧줄만 있으면 당장 무동력 삭발로 올 수 있겠는데.
1: 세 밧줄은 걱정 말라고. 네? 어? 네, 벌써 어젯밤에 군 농기계 작업소에서 가져다 나갔다니.
0: 어? 아니, 그럼 밤새 쉬지도 못하시고 관련 전공지가 세 밧줄을 구해오셨단 말입니까? 우린 그런 것도 모르고.
1: 됐네. 장식이, 네. 내 힘껏 밀어줄 테니 그저 성공만 하라고.
0: 관련장 동지, 이건 벌써 성공한 거나 같습니다. 다 먹은 떡이라니까요.
1: 다 먹은 온 떡이다.
0: 아, 예.
1: 뭐라고? 다른 농장에 뚜락뚜락 기름을 조선받아 가져왔다고? 에이, 농사꾼이 양심을 팔다니.
2: 그 뭐 많은 양도 아닐세. 솔직히 말해서 난 자네와 한 생을 같이 농사를 해왔지만 한 번도 자네가 특세를 부리는 걸 본 적이 없네. 용이 돼도 그래, 대운이 돼도 그래. 아,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 융통성도 좀 있어야지. 아, 솔직히 그렇게 고지식했어야 어디
1: 농사꾼이 고지식한 걸 버리면 벌써 농사꾼의 길을 그만둔 거야. 말끝마다 솔직히 하는데 우리 관리위원장과 부위원장이라는 걸 내놓고 농사꾼으로서 솔직히 말해보자고. 그래, 다른 농장에 공급해야 할 연료를 우리가 가져오면 그 농장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래, 나라의 쌀떡을 우리 농장 혼자서 다 채울 셈인가?
2: 아니,
1: 말로는 기쁜 말을 드린다면서 저 하나밖에 모르고 그게 우리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일인가?
2: 여보게,
1: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나라의 쌀떡을 책임지 농사꾼의 구실을 제대로 못해서 수령님께서, 우리 수령님께서 나라의 농사 형편을 두고 마음을 놓지 못하고 계시는데. 그래, 세상에 어느 나라의 수령이 저택정원에 포존을 만들어 벼나 깡냉이까지 심어보시며 농사를 지도하시는 수령이 있으며 시험포전에 남새를 심어 가꾸시는 그런 형제자가 있는가? 그런데 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나 말이야?
2: 아니, 여보게, 제발 진정하라고.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네.
3: 아버진, 뭐예요? 말끝마다 관리원장 동지를 위해 준다면서 어쩌면 관리원장 동지의 가슴을 그렇게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예.
2: 오기마. 야,
3: 난 지금껏 아버지를 자랑으로 여겨왔어요. 오보이 수령님께서 그처럼 아끼시고 내세워주시는 관리위원장 동지와 우리 아버지가 오랜 친구지간이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똑똑히 알았어요. 한의상에 맺힌 별도 잔려문 알이 있고 쭉정이가 있는 것처럼 늘 곁에 붙어있다고 해서 알찬 열매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수령님을 받드는 그 마음이 한결같아야 알찬 열매가 된다는 걸 말이에요. 야,
2: 고기마, 내 이제 당장 그 뜨락도록 기름을 푹 씻고 하겠다.

0: 반영장 동지, 보시죠. 무동력 살표가 성공했습니다.
1: 장안에 장애, 정말 수고했어. 어? 이젠 우리 농장이 자체 힘으로 국가리를 완전히 끝낼 수 있게 됐어. 어?

0: 관리원장 동무.
1: 관리원장 동무. 아니, 이거 벼바다 한복판에 우뚝 서서 뭘 그렇게 생각하지요?
2: 아, 부위원장인가? 자, 여기 와서 이 벼의 작두를 좀 보라고. 하나같이 총알처럼 땅땅 요문 게 다치면 굶시 튀어나올 것 같다니. 어?
1: 관리위원장이 평양 하늘 우러러 정신없이 서 있는 걸 보니 또 우리 수용님 생각을 하겠구만.
2: 그래, 그래. 이 풍요한 가을을 펼쳐주신 우리 수용님을 생각하던 중일세. 이렇게 잘 익은 이 작두를 보여드리면 우리 수령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1: 아니, 여보게, 웬 승용차들이 큰 길 쪽에서 여기로 올까?
2: 승용차라고? 어디? 아니, 수령님께서... 우리 수령님께서...
1: 뭐라고? 아니... 어머니, 수령님!
0: 관련자 동지, 관련자 동지!
3: 어머니 수령님께서 뭐라고 계시하셨습니까?
4: 예. 어서 말씀해 주시죠, 관련장 동지!
0: 관련자 동지, 그러세요!
2: 동무들, 어머니 수령님께서는 벼이삭이 물결치는 이 포종길을 걸으시면서 농장의 전체 토지 면적에 대한 흙가리를 하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다고, 올해 최고 생산량을 내다보고 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대만족이라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었습니다.
1: 아니, 관련장 동무, 저기 저기 오보이 수령물 수행하여 떠났던 군당 책임수 동지의 차가 들어오네.
2: 아니,
5: 관리원장 동무.
2: 책임수 동지, 무슨 일이 있습니까?
5: 관리원장 동무, 오보이 수령님께서 평양으로 가시던 길에서 안달수 동무에게 또다시 뜨거운 사랑과 배려를 안겨주셨습니다.
2: 아니, 수령님께서요?
5: 안달수 동무와 헤어지신 후 차 안에서 아무 말씀도 없이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가을 풍경만 오래도록 바라보시던 수령님께서는 문득 차를 좀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1: 아니, 그건...
5: 차에서 내리신 수령님께서는 여기 소원농장 쪽을 이윽도록 바라보시다가 동무들이 보기엔 이자 안달수 동무의 안색이 어떻던가, 그는 내가 걱정할까봐 자기는 건강하다고 아픈 다리를 숨기느라고 하지만 확실히 안달수의 귀걸이 그저만 못하다고 하시면서 관리자 동무에 대하여 추억하셨습니다.
1: 관리원장 동지, 관리원장,
5: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안달수 동무는 농업협정화 때부터 자신께서 잘 아는 오랜 농촌 흉년가이고 자신의 로친구라고 하시면서 언젠가 그가 농촌의 계급진지가 허물어질 것 같다고 하면서 제대군인들을 고향에 보내달라고 제기한 적이 있는데 다른 관리원장들은 자동차를 달라 비료를 달라고 제기할 때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만 봐도 그가 얼마나 진실하고 고지식한 사람인가를 잘 알 수 있다고. 안달수 동무야말로 자이건 이삭처럼 당의 충실한 일꾼, 신롱꾼이라고 교시하셨습니다.
2: 아니, 어머니
0: 수령관리장 동지,
2: 지금 뭐라고...
1: 관리위원장,
5: 그러시면서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안달수 동무를 빨리 평양의 중앙병원에 다시 입원시켜 치료를 잘해주자고.
2: 네,
5: 내가 안달수 동무에게 아직도 10년은 관리연장을 더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는 것을 꼭 전달해 주라고 뜨겁게 뜨겁게 교시하셨습니다.
1: 관리연장 놈지
6: 이 사람 관리연장
1: 어머니 수령이 햇빛이 있어야 이삭이 오는 것처럼 시령님께서 계시오 이 안달 수도 있습니다.
3: 이래 한 시령 김일성.

그렇다. 이삭은 햇빛을 받아 햇빛 속에서 충실하게 여운다. 어버이 수령님의 사랑의 품 속에서 온 나라가 다 아는 시대의 용으로 자라난 사람들이 어찌 우리의 주인공 한 사람뿐이야.

지금까지 관리위원장 안달수의 리광명, 관리부위원장 춘기의 최혁, 농장원 창식의 김광진, 옥임의 공순미, 군당 책임 비서의 저기용, 군 농촌경리위원회 과장의 한장석, 반장들의 심현숙, 현정천, 김초양, 소라의 박천일. 이상 중앙방송위원회 방송국 창작단 배우들 효과의 류국철이었습니다. 리성만 작, 강혜영 연출, 박연실 편집, 햇빛과 이삭, 방송국을 보내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혁명가극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부르의 고전적 명작 꽃파는 처녀를 각색한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에서 나오는 음악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는 1970년대 위대한 영도작 김종일 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일대 전성기를 안아온 가극혁명의 불길 속에서 태어난 피바다식 혁명가극의 본보기이며 시대의 기념비적 명작입니다. 그럼 제1작에서 나오는 음악 어머니를 모시고 행복히 살리 악착한 이 세상을 내오이 살리 제2장 1경에서 나오는 음악 나 혼자만 빈집에 홀로 남아서를 들으시겠습니다.

9월 16일 수요일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5시 24분 시를 들으시겠습니다. 쇠고리의 주인들은 일터로 간다. 6시 보도 날씨가 있고 7시에도 보도 날씨. 7시 19분 애국자들의 대부대를 키워주시오. 이런 제목으로 방송해드립니다. 8시 음악을 들으시고 9시에는 오늘의 중앙신문을 개관해드립니다. 10시 보도가 있고 11시에는 농촌진흥의 새시대를 펼쳐주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시 보도 날씨가 있고 13시 음악을 보내드립니다. 14시에는 사랑의 품 행복의 요람 이런 제목으로 방송해드립니다. 15시 보도가 있고 16시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6시 30분 회룡과수농장의 묘목분조장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시 보도가 있고 17시 48분 유치원 어린이들과 학생 소년들의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8시에는 기적창조의 선구자들로 키워주시오 이런 제목으로 방송해드립니다. 19시 음악을 들으시고 19시 48분 시를 보내드립니다. 이름 20시 보도가 있고 20시 12분 오보이 사랑은 육아정책에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시 종합보도 날씨 22시 보도가 있고 22시 29분 방송국 오보이의 소원 23시 음악을 보내드립니다. 23시 41분 혁명가극 음악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방송 마감까지는 음악을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9월 16일 수요일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방송은 단파 3250, 3320, 6100, 1168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5시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1: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현도자인 조선노동당 만세!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16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8월 초요새입니다. 지금부터

조선중앙방송은 매일 5시부터 다음날 3시까지 단파 3250, 3320, 6100, 1168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 순서를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시 24분 시를 들으시겠습니다. 쇄고리의 주인들은 일터로 간다. 6시 보도 날씨가 있고 7시에도 보도 날씨. 7시 19분 애국자들의 대부대를 키워주시오. 이런 제목으로 방송해드립니다. 8시 음악을 들으시고 9시에는 오늘의 중앙신문을 개관해드립니다. 10시 보도가 있고 11시에는 농촌진흥의 새 시대를 펼쳐주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시 보도 날씨가 있고 13시 음악을 보내드립니다. 14시에는 사랑의 품 행복의 요람 이런 제목으로 방송해드립니다. 15시 보도가 있고 16시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6시 30분 회룡 과수농장의 묘목 분조장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시 보도가 있고 17시 48분 유치원 어린이들과 학생 소년들의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8시에는 기적창조의 선구자들로 키워주시오. 이런 제목으로 방송해드립니다. 19시 음악을 들으시고 19시 48분 시를 보내드립니다. 이름 20시 보도가 있고 20시 12분 오보이 사랑은 육아정책에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시 종합보도 날씨 22시 보도가 있고 22시 29분 방송국 오보이의 소원 23시 음악을 보내드립니다. 23시 41분 혁명가극 음악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방송 마감까지는 음악을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방송 순서를 줄여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개고리의 주인들은 일터로 간다.
1: 꿈같이 밝아왔구나. 하늘한 새고리의 희망찬 아침이여. 새집들이 감격으로 한밤을 지새웠어도 집집의 문들은 활짝 열리고 층계를 내리며 인사를 나누는

보도입니다. 탁월한 사상과 영도로 전면적 국가 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영도 아래 오늘

0: 나라의 지역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에서는 커다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수산성 책임부원 리성철 동원은 지방발전 20승 10정책의 탄생과 더불어 지방 경제 토대가 완전히 개변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지난날 원나라에 소문을 내며 흥하던 물고기 거장이었지만 자연기후적 용량으로 줄어드는 바다 자원과 축박한 땅으로 인해 생활에서 죽지 않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신포시 인민들을 두고 누구보다 깊이 마음 쓰신 분은 바로 우리의 경애하는 총기소 동지이시었습니다. 우리 혁명사의 오늘의 창성 연속 회의로 기록된 지방경제발전 관련 협의회를 지도하시면서 경애하는 총기소 동지께서는 풍무동 지구 앞바다 수역에서 밥조개와 다시마 양식을 잘하면 촉박하고 경제력이 약한 신포시가 3, 4년 후에는 공화국의 시군들 가운데서 제일 잘 사는 부자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포시 바닷가 양식사업소를 새세기 양식업의 본보기적인 실체로 훌륭히 꾸려 신포시 민들에게 선물로 안겨주실 결심을 필요하시겠습니다. 몸소 명당자리에 부지도 잡아주시고 필수 생산 수단과 설비, 장비들도 보내주시면서 건설 사업을 중력적으로 이끌어주신 절세 위인의 대해 같은 운종에 떠받들려 오늘 신포시 바닷가 양식사업소는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담보하는 선진적인 바닷가 양식업의 새로운 표본 기지로 새세기 양식업의 본보기적인 실체로 훌륭히 일대서게 되었습니다.
0: 해안 연선 지역 시군들의 경제적 자립성 강화에 시향한 전망을 열어주신 경애하는 총비소동지의 현명한 용도의 손길에 떠받들려 자그마한 포구의 모래뿌리 전부였던 낙원군에도 지방의 눈부신 혁신과 문명을 상징하며 경제적 효과성과 전망이 큰 현대적인 바닷가 양식사업소가 훌륭하게 솟아나 지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양식업의 수익성과 효용성을 제고해 나가는 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신 경애하는 총비소동지께서는 바닷가 양식사업소들이 지방경제의 특색 있는 발전을 추동하고 지역 주민들의 물질생활 수준을 개선하는 데 실제적으로 이바지하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고 계신다고 하면서 수산성 부원 홍충혁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 경애하는 총비소동지의 현명한 용도의 성길 아래 신포시와 라곤군의 현대적인 바닷가 양식사업소들에서 생산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실례로 신포시 바닷가 양식사업소에서는 중공업 초대만도 정부당 밥적의 생산량은 다른 단위들보다 1.5 내지 2배였으며 다시마 수확 기절에는 매일 100여 톤씩 거둬들이는 성과가 이룩되었습니다. 또한 낙원군 바닷가 양식사업소에서도 첫 수확 기절에 매일 수십 톤의 다시마를 거둬들이고 중공업 수백 톤의 만밥적이와 미역을 수확하여 복받은 낙원포에 기쁨을 더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애하는 청소동지 원대한 구상에 떠받들려 전형적인 해안지역인 리용군에 또다시 현대적인 바닷가 양식업의 새로운 표본기지가 일도서고 있으며 수많은 바닷가 양식사업소들에서는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송기양식을 비롯한 실리가 큰 양식업들이 대대적으로 진행되어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습니다.
3: 내각과 국가경제지도기관들에서 새로운 오기는 기획 수행의 활로를 개척하는 데서 관건적인 올해의 투쟁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경제조직 사업이 강력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일꾼들은 당제 9차 대회가 제시한 중요 정책과제들의 철저하고도 완벽한 집행을 위한 과학적이며 혁신적인 작전을 세우고 비상한 책임성과 고도의 신중성을 발휘하며 완강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면적 국가 부흥의 새 전망 목표 수행에서 빛나는 결실을 안아오려는 우리 당의 혁명적인 실행 의지가 다시금 과시된 이번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

대회의를 계기로 올해 계획된 사업들을 그팀없이 완결하려는 경제지도 일꾼들의 사상관점과 사업 기풍 일본세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새로운 오기는 계획의 첫해 중요 정책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경제작전과 지휘를 주도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민경제 전반의 계획수행정령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능동적으로

것입니다. 모든 부문과 단위 지역이 일치한 행동 통일을 보장하기 위한 엄격한 규율과 질서, 정연한 사업 체계를 세우고 나라의 경제를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장성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강구하면서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민경제 주요 공업 부문의 일꾼들이 새로운 각오와 투쟁 의지로 단결정 관철을 위한 혁신적이며 효율적인 방안 토의를 보다 심화시키면서 완강한 실천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금속공업성에서 정연한 설비 점검 보수 체계를 확립하고 정상 운영을 보장하는 등 생산 장성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대고조 전구들의 필요한 철강제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작전과 지위를 박력 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시기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입각하여 나라의 강철공업 발전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방도를 찾는 데 모두의 지혜가 합쳐지고 진지한 토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학공업성에서는 단결정에 반영된 정비보강 대상 공사를 질적으로 결속하고 전반적인 생산 설비들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을 수립하면서 모든 단위들이 인민경제 계획을 지표별로 무조건 수행하도록 기술적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존 생산 토대에 맞게 전력공업성의 일꾼들은 화력발전소들에서 발전 설비들의 대보수와 중보수 비율을 단축하고 가동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빈틈없는 대책을 강구하는 등 올해 전력생산 목표 점용에서 나서는 방도적인 문제들을 진지하게 토의하고 강력히 실행하고 있습니다. 석탄공업성에서 생산 능력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자재보장 대책을 세우고 각지 탄전들의 생산 정령에 대하여 매일 구체적으로 총화하면서 석탄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직 사업을 치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 경제 부문을 주도하고 견인해야 할 책임감을 안고 기계공업성의 일꾼들은 해당 공장 기업소들의 개건 현대화와 생산 공정의 기술 개건을 다고치기 위한 실무적 조치들을 취하고 대고조 전구들의 절실한 각종 설비, 부속품들을 제때 생산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철도성에서는 침묵 생산과 교체를 비롯한 철길 강도를 높이는 사업에 선차적 힘을 넣으면서 현존 능력을 효과 있게 동원 이용하여 인민경제의 수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작전을 면밀히 세우고 수송 조직과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단결정은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여야 한다는 사상적 각오를 안고 림업성, 채취공업성, 건설건재공업성의 일꾼들도 중요 정책과제 수행에서 걸린 문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따져보고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민생활 향상에서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한 농업위원회와 각급 농업지도기관 일꾼들은 농기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0: 양식물 생산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경제 실무적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당규활동의 완벽하고도 철저한 집행을 위한 국가경제지도기관 일꾼들의 적극적인 일본세는 공장기업소들의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와 생산장성에서 실제적인 결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각과 국가경제지도기관 일꾼들은 100배 용기와 기세찬 분투로 새로운 5기능 계획 수행의 처태투쟁을 승리적으로 결속할 드높은 열의에 넘쳐 중요 정책과제들의 성공적 집행을 위한 경제작전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1: 당제 9차 대회가 제시한 알곡 생산 목표 전령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속에 강원도의 농촌들에서 가을 밀보리 심부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의 농업정책을 받들고 다음 해에도 전야마다에 흐뭇한 얼곡식 책황을 펼쳐놓을 일념안고 도안의 각급 농업지도기관 일꾼들은 농장 포전마다에서 사상사배의 위력을 증폭시키며 밀보리 파종을 최적기에 끝내기 위한 영농작전과 지휘를 치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회양군의 농업근로자들이 잡돌이를 단단히 하고 농기계들의 가동률을 높이면서 가을 밀보리 심부리기를 책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밀보리 재배 면적을 늘리는 한편 거름을 듬뿍 내서 지력을 제고한 이들은 농작물의 생물학적 특성과 토양의 감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가면서 시작부터 일자리를 푹푹 내고 있습니다. 생육기일이 짧으면서도 수확고가 높은 우량품종의 정자를 충분히 확보한 판교군에서 안전한 소출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비 침률과 적산 온도를 과학적으로 타산해서 씨뿌리기를 일정대로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법등군의 농장들에서는 씨앗 고르기와 씨앗 소독 등을 잘하고 밀보리 씨뿌리기에서 나서는 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파종 면적을 늘리고 있습니다. 농기계들의 수리 정비와 밭갈이를 선행시킨 평강군의 농업근로자들은 평당 씨뿌림 양과 씨앗 묻는 깊이를 보장하면서 작업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김하군에서도 농사 결속을 위한 여러 영농 작업이 동시에

0: 공과 환경이 거뜬히 갖춰져 있습니다. 서부지구 용해군인 보양소 준공식이 15일에 진행됐습니다. 보건상 김두원 동지, 황해남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안용준 동지, 관계부문, 보양소 일꾼들, 종업원들, 건설자들, 신촌군 안의 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로동상 진금성 동지가 준공사를 했습니다. 연설자는 서부지구 용해군인 보양소는 용해군인들을 나라의 보배로 내세우시며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 속에 마련된 현대적인 치료 봉사 고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용해군인들을 위한 보양소를 잘 꾸릴 때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설계와 형성안들을 보아주시며 건설과 관리 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신 데 대해서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는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일꾼들과 건설자들, 근로자들이 능률적인 공법들을 적극 활용하여 보양소 건물과 종업원 살림집 건설 등을 높은 질적 수준에서 결속했으며 강하천 정리와 월림 녹화의 품을 놓아 주변 풍치를 한껏 돋구었다고 말했습니다. 보양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당의 운종 속에 마련된 설비들과 비품들을 애호 관리하고 치료와 봉사 조건을 부단히 개선하여 용해군인들이 사소한 불편도 없이 낙천적으로 생활하며 사회적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할때 대하여 그는 언급했습니다. 연설자는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용도를 일심졸력으로 받들어 나가며 새로운 각오와 투쟁 의지를 안고 당제 구차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옥이는 계획의 초태과업을 빛나게 완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용해군인 보양소를 돌아보았습니다.
1: 평양시 인민소비품 전시회가 15일부터 평양 제1백화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시안의 경공업 공장들 사이, 구역 군들 사이, 소비품 생산 단위들 사이의 경쟁 열의를 고조시키고 제품 생산에서 질적 개선을 이룩함으로써 수도 시민들의 물질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평양시 안의 공장 기업소들과 인민 소비품 생산 단위들을 비롯한 150여 개 단위들이 참가한 전시회에는 기초식품, 당과류, 가정

0: 가운데서 나서는 과학기술 쪽 문제들을 놓고 진지한 토론과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진행됐습니다. 인쇄공업의 현대화 정보화 실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여러 건의 제안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발표회 기간 세계적인 인쇄기술의 발전 추세에 대한 강의도 있었습니다.
1: 국방성 부상 김강일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방성 대표단이 중국에서 진행되는 제13차 베이징 향산연날에 참가하기 위해서 15일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주로 개이겠으며 내일은 주로 개이겠으나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씨로서 평년보다 2도씨 낮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8도씨,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씨,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8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원산, 함흥, 총진, 희산, 남포, 라선,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평성 28도씨, 신의주 27도씨, 해주, 사리원, 강계 28도씨, 원산 25도씨, 함흥 28도씨, 총진 24도씨, 해산 25도씨, 남포 28도씨, 라손 25도씨, 개성 27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성, 사리원, 총진, 남포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으며 신의주, 강계, 함흥, 해산, 라손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와 밤한때 흐리겠으며 원산시는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15도씨 28도씨, 신의주 15도씨 28도씨, 해주 17도씨 28도씨, 사리원 15도씨 28도씨, 강계 10도씨 29도씨, 원산 14도씨 24도씨, 함흥 13도씨 27도씨, 총진 14도씨 24도씨, 해산 8도씨 27도씨, 남포 16도씨 28도씨, 라선 14도씨 25도씨, 개성 15도씨 27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은 동해안 지역에서 북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으며, 내일은 전반적 지역에서 남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반 해상에서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과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평안북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국제안보문제평론가의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전 지구적인 핵안전 교란의 절대적 인자, 워싱턴의 핵잠수함 동맹 확장 책동. 국제적인 핵전파방지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미국 주도의 배타적인 핵안보기술 동맹 오커스의 출범 5년을 맞으며 워싱턴의 핵전파 행위가 더욱 오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미 해군 당국자는 일본이 이미 원자력 발전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핵 잠수함의 토대로 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이 장거리 항행이 가능한 핵 잠수함의 특성을 전제로 보유 목적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상징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한해 핵 잠수함 보유를 적극 부추기는 발언을 늘어놓았다. 이는 세계적인 핵 전파 행위의 주요 장본인과 기본 관역이 누구인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요력한 증거로 된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들에 대한 타국의 지배와 장악을 불허하는 데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미국 우선주의의 실천적 적용을 위해 미국은 이미 오커스라는 핵 잠수함 전파 모체를 전열에 내세우고 핵 전파 위험 수위를 기하급수적으로 높이고 있다. 오스트랄리아에 대한 핵 잠수함 판매와 핵 기술 이전, 성원국들 사이의 심해 무인 잠수정 공동 개발과 각종 합동군사 연습의 정례화 등으로서 오커스의 대결적 주소를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그 경험을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기타 동맹국들로 일반화하려는 미국의 위험한 행태는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서울이 자체 핵잠수함 건조 계획 실행을 목적으로 핵연료용 농축 우라늄 확보 문제와 농축 권리 획득을 위한 미한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를 워싱턴에 제기하고 도쿄의 위정자들 속에서 핵잠수함 보유론이 거침없이 울려나오는 현실은 비핵 동맹국들에 대한 군수용 핵기술 전파를 가능하게 하는 워싱턴의 오커스 2.0 구상이 본격적인 확대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를 추구하는 한국과 일본의 무모한 행위는 동맹국들을 돌격대로 내세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적수국가들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군사적 모험주의가 어떤 험악한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시사해주고 있다. 앞에서는 핵전파방지 제도 수호를 우느라고 뒤돌아 앉아서는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전제로 손아래 동맹국들의 핵 공격 수단을 거리낌없이 제공하려는 미국의 위선적 행태야말로 자기의 핵 전파 범죄 행적을 은폐하기 위한 눈꼬리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나토식 핵 공유 모델과 그 변종인 미한 핵 협의 그룹과 미일 확장 억제 대화가 정상 운영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미국의 위험천만한 핵 전파 행위가 전 지구적인 안보 환경에 미치는 해독적 효과를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다. 핵 분야에서 날로 보편화되고 있는 미국의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관행이야말로 국제적인 핵 전파 방지 제도의 잠식을 가속화하는 특등 위험인자이며 이는 우리 국가가 순간의 정체와 답보도 없이 핵전쟁 억제 수단을 지향적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보다 뚜렷이 부각시키고 있다. 국제사회는 세계 도처에서 핵 전파 행위에 열을 올리면서 파국적인 핵 도미노 사태를 불러오는 미국의 책동에 지체 없이 공정하고도 비타협적인 평가를 내려야 하며 이를 반대하는 일치하고도 책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제안보문제평론가 최주현.

0: 보도입니다. 존재적인 예지와 비범한 사상이론 활동으로 위대한 수령과 위대한 장군님의 청년중시 사상과 노선을 빛나게 계승 발전시켜 나가시는 경외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현명한 용도에 의해서 우리 조국 땅에는 청년 강국의 위대한 역사가 줄기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청년운동 사족관 강사 김종화 동문은 경외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 발표하신 청년 문제에 관한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에는 수백만 청년들을 참된 전위 투사들로 키워 혁명의 승리적 전진을 보다 가속화해 나가시려는 절세 위인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우리 청년운동 사족관에는 경외하는 아버지 김종훈 원수님께서 청년 문제와 관련하여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이 수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혁명 용도의 첫 시기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 노작, 청년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을 강화할 때 대하여 예수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더욱 튼튼히 육성하기 위한 가업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2012년 8월 27일 모라본 전성길에서 청년절 경축대 참가자들과 온 나라 청년들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축하문에서도 우리 청년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경외하는 아버지 원수님이십니다. 이 밖에도 백두전구에서 영웅 청년 신화를 창조한 청년 돌격대원들의 투쟁 정신을 따라 배워야 한다와 이 백두산 영웅 청년 발전소는 자랑스러운 청춘 대기념비, 청년 강국의 상징이다를 비롯한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에서도 경외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을 시대의 주인공들로 기적과 미운의 창조자들로 감높이 내세워 주셨습니다. 올해 1월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창립 요돈돌 기념대에 참석하신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강령적인 연설로 청년동맹이 걸어온 자랑스러운 80년사를 긍지 높이 청하하시고 우리 청년동맹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참으로 경외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 발표하신 역사적인 노작들은 우리 청년들을 창조의 고인, 시대의 영웅으로 키워주는 성장의 자양분이며 자랑스러운 청년강국의 역사와 더불어 길이 존해갈 기념비적 문헌들입니다.
0: 경외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한결 같은 사랑과 믿음이 있어 우리 청년들은 오직 당을 따르는 충성과 애국의 한 길만을 꿋꿋이 걸어가고 있다고 하면서 청년운동 사족관 강사 리진유 동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 경외하는 아버지 원수님께 언제나 기쁨의 버금만을 드리자는 것이 온 나라 청년들 모두의 가슴속에 맺박시는 하나의 우지이고 지향입니다. 위대한 오보이 하늘 같은 사랑과 믿음이 보답할 일념을 안고 사는 우리 청년들의 하루하루는 바로 이불 같은 지향으로 시작되고 청화되고 있습니다. 백두산 영웅 청년 발전소와 조니거리, 신의주 원시종합농장을 비롯해서 수많은 기념비적 창조물들마다에는 경외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뜻을 받드는 길에서 청춘의 가장 큰 용애와 보람을 찾는 우리 사회주의 애국 청년동맹원들의 거기한 땀방울이 깃들어 있습니다. 정말이지 경외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탁월한 청년중시 사상과 용도가 있기에 우리 청년조리들은 앞으로도 주체혁명기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더욱 세게 성장할 것이며 우리 저국은 청년 강국으로서의 불패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쳐갈 것입니다.
3: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금속공업 부문의 철광석 생산 단위들에서 증산 투쟁의 볼기를 계속 세차게 지켜올리고 있습니다.

0: 금속공업성에서는 제시된 정책적 과업과 실천 방도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행 대책들을 과학적으로 수립한 데 맞게 계획 수행을 위한 토생을 박력 있게 조직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산광산연합협소에서 올해 들어와 100만산, 120만산 대발파를 연이어 진행해서 현행 생산과 전망 생산을 다같이 밀고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데 맞게 사회주의 증산 경쟁을 활발히 벌면서 매일 계획보다 많은 양의 철전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운열광산에서는 유압식 굴착기와 회전식 착정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가동률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기술혁신 운동을 활발히 벌여서 광물 생산에서 혁신적 성과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재룡광산에서도 내부 예비를 최대한 탐구 동원하고 공무기지들의 역할을 높여서 부족되는 부속품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장산광산을 비롯한 다른 단위들에서도 설비관리와 기술관리를 책임적으로 진행하고 막장별 특성에 맞게 앞선 채굴 방법들을 도입해서 재치율을 부단히 높이고 있습니다.
1: 새로운 어기는 계획의 첫 해를 자랑찬 성과들로 빛내기 위해 구장 세멘트 공장에서 기술혁신으로 세멘트 생산의 덕목을 높이 올리고 있습니다. 우선 공장의 일꾼들이 기술혁신 사업에 앞장서는 한편 기술자 기능공들에게 기술혁신 과제를 명백히 주고 그 수행으로 떠밀어주면서 대중의 창조적 요리를 적극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자 기능공들이 내놓은 기술혁신안들이 지체 없이 세멘트 생산에 도입되도록 하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 그들의 창의 창발성을 더욱 개발시켜주고 있습니다. 채광갱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능률 높은 삭도 바가지를 제작하고 암질 조건에 맞는 앞선 발파 방법을 도입해서 속해석 생산에서 연일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수직로 직장에서는 여러대의 감속기를 제작 설치한 데 이어 서성로의 냉각기와 원료 건조 계통을 기술적으로 개건하고 서성로의 열 효율을 최대로 높여 크린카 생산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내화물 직장의 노동자들은 기발한 착상과 방도들을 경쟁적으로 도입해서 서성로의 가동 일수를 더 늘릴 수 있게 함으로써 증산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한편 공무 직장의 노동자들도 부속품 가공의 정밀도를 제고할 수 있는 지구 장비들을 창안 제작해서 설비들의 정상 가동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0: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사상과 정신을 받들고 평안남도의 요명원들이 석탄 증산 토장으로 들끓고 있는 존구들로 진출했습니다. 순천시와 대천시 수십 명 요명원들은 석탄 공업 부문의 노동 계급을 국가공원선에 촉구해서 가장 값높은 공헌을 세워가는 나라의 핵심으로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명심하고 남편들과 함께 석탄 증산으로 사회주의 불빛을 지켜갈 의지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조선 사회주의 여성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과 전체 요명원들에게 보낸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무한한 격동속에 받아하는 덕천시의 요명원들이 여성 근로자로서의 삶을 빛내며 사회주의 대가정의 훌륭한 가풍과 국풍을 굳건히 이어갈 요리도 높이 탄광의 자원에 나섰습니다. 북창군의 여성들도 전국의 탄광지구를 완전 일신 천지개벽시킬 때에 대한 웅대한 구상을 펼쳐준 당의 사상과 뜻을 자랑찬 노력적 성과로 받들어갈 하나의 지향을 안고 사회 진출의 보폭을 힘차게 내짚었습니다. 각급 당 조직들과 여명 조직들에서는 사회주의 건설의 용이로운 초소에서 노력적 위원을 떨친 전세대 여성들의 충성과 애국의 바통을 굳건히 이어가려는 여명원들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주고 고무해 주었습니다. 평성시에서 진행된 축하 모임에는 관계부문 여명일꾼들, 여명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 연설자는 우리 여성들을 혁명의 한쪽 수리바퀴를 또 밀고 나가는 힘있는 용량으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을 새겨안고 탄원자들이 증산 절약 투쟁을 활발히 벌여 석탄산을 높이 쌓아가는 데 적극 기여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언제나 수도 평양의 혈맥을 잇고 높디는 애국의 열정으로 새로운 초소마다에서 성실한 땀과 노력을 아낌없이 바쳐갈 교리를 피력했습니다. 자립경제 발전의 전초 기지로 진출에 나선 평안남도 요명원들의 소행은 여성 혁명가라는 고귀한 부름을 소중히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에 참답게 이바지해 나가려는 우리 여성들의 고상한 정신세계의 발현으로 됩니다.
1: 그 다음 제18차 브릭스 순회자 회의가 12일과 13일 인디아의 뉴델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브릭스 성원국과 브릭스 동반국 국가 및 정부 수반들, 기타 여러 나라 대표단들, 국제기구 대표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무역, 인공지능, 숫자 산업, 과학기술 인재 육성, 안전보장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의 협조를 강화할 때에 대한 문제들이 토의되었으며 국제 및 지역 문제들에 대한 의견이 교환되었습니다. 회의 참가자들은 복잡한 현 국제정세에 대처하여 브릭스가 영향력을 더욱 높이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보다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대해 언급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뉴델리 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선언에서 브릭스 성원국들은 허상존중의 원칙에서 협조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결정하고 주권평등과 연대성, 합의에 기초한 브릭스 정신에 충실할 것을 확인했습니다. 성원국들은 또한 정치, 경제, 문화 및 인도주의 연계 등 주요 분야들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배치되는 일방적인 제재를 반대하며 앞으로도 신흥 및 발전도상 나라들의 선차적인 요구를 제기하고 보다 정의롭고 안정적인 세계 질서를 건설하는 데서 관건적인 역할을 수행할 영의를 표명했습니다. 다음번 브릭스 순회자 회의는 2027년에 중국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정혜련, 림용순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야입니다.
0: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주로 개이겠으며 내일은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씨로서 평년보다 2도씨 낮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8도씨,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씨, 내일 낮 최고기온은 28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원산, 함흥, 총진, 해산, 남포, 라선,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평성 28도씨, 신의주 27도씨, 해주, 사리원, 강계 28도씨, 원산 25도씨, 함흥 28도씨, 총진 24도씨, 해산 25도씨, 남포 28도씨, 라손 25도씨, 개성 27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성, 사리원, 총진, 남포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으며 신의주, 강계, 함흥, 해산, 라손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와 밤한때 흐리겠으며 원산시는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15도씨 28도씨, 신의주 15도씨 28도씨, 해주 17도씨 28도씨, 사리원 15도씨 28도씨, 강계 10도씨 29도씨, 원산 14도씨 24도씨, 함흥 13도씨 27도씨, 총진 14도씨 24도씨, 해산 8도씨 27도씨, 남포 16도씨 28도씨, 라손 14도씨 25도씨, 개성 15도씨 27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은 동해안 지역에서 북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으며 내일은 전반적 지역에서 남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반 해상에서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과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

0: 것으로 일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평안북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9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평안북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0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소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1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소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2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소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3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소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1: 희망 넘친 내 더국을 노래에 담아.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위협이 이끄시는 절세의 미인.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전체 인민이 국가의 리익, 공동의 리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국민적 의무에 성실하고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애국의 마음을 다 바치는 참된 사회주의 근로자로 살며 투쟁해 나갈 때 우리 조국은 언제나 끄떡없이 부강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조국은 천만 인민이 발휘하는 위대한 애국의 힘으로 줄기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시며 우리 인민 모두를 참된 애국자들로 키워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현명한 영도가 안아온 자랑찬 현실입니다. 애국자들의 대부대를 키워주시어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혁명 시간은 애국으로 일관되고 헌신으로 빛나는 절세의 애국자의 분분초초입니다. 어버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맡기고 가신 사랑하는 조국을 이 세상 제일 강대한 나라로,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으로 떠받으실 웅지를 안으시고 사색의 날과 달을 이어가시며 끝없는 노고와 신뢰를 바치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사회과학원 연구사 독고철남 동지의 이야기 우리 가슴 뜨겁게 울려줍니다.
1: 문재인과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일꾼들과 자리를 같이 하시고 애국을 떠나서는

0: 당의 지도 사상에 대하여도 논할 필요가 없다고. 당의 지도 사상도 자기 조국, 자기 민족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래서 구이께서는 당과 혁명에 대한 성스러운 책임감, 인민에 대한 강렬한 애착과 믿음까지 다 합쳐 위대한 조국으로 분출시키는 것입니다. 머나먼 외국 방문의 길에서 돌아오실 때에도 조국을 가까이 할수록 마음을 진정할 수 없다고 구리도 불같은 격정을 터놓으시며 이런 때에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의 노래가 저절로 나온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던 경이하는 청성지이십니다. 또 언젠가는 우리 일꾼들은 시간을 분과 초로 쪼개가며 뛰고 또 뛰어야 하며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는 데 대하여 간곡히 이르신 우리의 청비서동지이십니다.
1: 이렇듯 열렬한 조국애를 지니신 경의하는 청비서동지이시기 그 어느 단위를 찾으시어서도 일꾼들과 종업원들에게 공장에 조국애를 심어주는 사업을 잘해 나갈 데 대하여 강조하시고 하나의 제품을 생산해도 최상의 수준에서 만들어 인민들에게 우리의 것이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도록 세심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언제인가 평양 기초식품 공장을 찾으시어서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공장을 꾸려놓은 것을 보시고 공장 현대화를 당 정책에 맞게 잘하였다고 과학자 기술자들을 적극 발동하여 우리의 기술 지혜로 한 것이 잘 되었다고 치하해 주시며 평양 기초식품 공장은 애국주의가 철철 흘러넘치는 공장이라고 높이 평가해 주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 천리마 타일 공장을 찾으시었을 때에도 자력갱생 간고문투의 투쟁 정신으로 생산의 도움을 울려가고 있는 그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에게 애국주의를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구현해 나가고 있다고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신 경의하는 그이십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값높은 평가는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참된 애국의 진리를 깊이 새겨주었습니다. 존엄 높은 우리 국가의 창건일을 맞을 때마다 조국을 위하여 헌신의 땀과 노력을 바쳐온 애국자들의 삶이 영광의 절정에서 빛을 뿌리게 해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공화국 창건 73돌 경축 행사에 참가한 노력 혁신자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따뜻이 축하해주신 감동 깊은 화폭을 그날의 감격을 돌이켜보는 평안남도 문덕군 서호농장 제6작업반 반장 신금옥동지의 목소리도 뜨거움에 젖어 있습니다.
2: 지금도 영광의 그날을 돌이켜보면 꼭 꿈을 꾼 것만 같습니다. 저는 그때 경의하는 청비서동지에 제일 가까이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남다른 행운을 지니었습니다. 저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낮과 밤이 따로 없이 헤어질 수 없는 심혈과 각오를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청비서동지의 크나큰 헌신을 생각할 때 우리들이 한 일이란 그저 맡은 혁명청소에서 성실한 땀과 열정을 바쳐 일한 것뿐입니다. 하고만 경의하는 구이께서는 우리 사업 성과를 그토록 높이 평가하시며 애국자들이라 정답게 불러주시었으니 저는 그때 너무도 감격스러워 눈물이 하염없이 솟구치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송대한 연회장에서도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우리를 먼 가까이 불러주시고 봄내 여름내 농사를 지은 우리들의 수고를 깊이 헤아려 주시었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 정국을 지켜선 전초병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의 말씀을 받아 안으며 저는 우리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구의 믿음과 기대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 안았습니다.
1: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구준일 마른일 가림없이 한몸을 내대며 조국의 큰 짐을 하나라도 덜기 위해 헌신 분투하는 애국자들이 많은 것은 우리 당과 국가에 있어서 커다란 힘과 고무로 된다고 말씀하실 때 노력 혁신자 공로자 모두를 한 품에 안아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고 그들의 건강과 사업 성과를 헤아려 주실 때 온 나라 인민은 격정의 눈

0: 없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지난 9월 9일 공화국 창건 78돌 경축 행사에 초대된 노력 혁신자 공로자들을 만나 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조국과 자기의 운명을 하나로 잇고 공화국의 승리와 영광에 바쳐가는 생을 가장 영예롭고 행복한 삶으로 여기는 애국자들의 대우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 국가의 활기찬 발전과 당 정책의 성공을 담보하는 제일 비결로 무궁무진한 힘으로 된다고 말씀하시며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실 때 누구나 절감했습니다. 우리인민 모두를 조국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지니고 참다운 애국의 자욱을 새겨가도록 이끌어주시는 이 세상 가장 자유로운 어버이 위대한 스승의 품이 있어 이 땅에서는 애국자들의 대우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며 애국자라는 부름이 그토록 감높이 빛난다는 것을 진정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응당해야 할 일을 한 노력혁신자 공로자들을 온 세상이 부러워하도록 사랑의 금방 속에 앉혀주시고 온갖 은종을 베풀어 주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있어 조국과 운명을 함께하며 당과 혁명이 부르는 곳에 남먼저 어깨를 내대는 참된 애국 충신들,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들이 끊임없이 배출되고 온 나라가 애국적 열정과 기백으로 세차게 끌어번지게 됐습니다.
1: 저는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라는 그 부름 앞에서 스스로 양심이 불복합니다. 전체 인민이 건설하는 이 국가에서 나는 창조자인가 향유자인가, 국가의 한 성으로서 나의 애국심은 조국의 부한 발전이 얼마나 거해져 있는가, 애국의 의미는 누구에나 있고 애국의 일감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나의 명예, 나의 공적 위에 조국의 전환과 인민의 행복을 놓고 분투할 때 비로소 참다운 애국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인민이 삼민 열람이고 행복의 터전인 사회주의 조국을 옥주로 지키고 세계 만방에 빛내 나갈 위대한 애국의 뜻을 진시고 자신이 모든 것을 깡그리 다 바쳐 가고 계십니다. 경의하는 그이시야말로 온 몫을 바쳐 조국을 사랑하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십니다.
0: 평양 건재공장 지배인 최현주 동지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애국의 세계를 다시금 뜨겁게 절감하게 됩니다. 오늘도 숭엄이 우러릅니다.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자신께서는 전체 대표자 동지들과 수백만 당원 동지들의 커다란 기대와 신뢰에 어긋남이 없이 항상 당과 인민 앞에 지닌 사명과 책임을 가장 신성하게, 가장 막중하게 간직하고 당의 규약과 강령을 철저히 준수 실행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발전권과 안전권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인민들의 복리를 하루빨리 달성하기 위해 일각일초를 아껴 전심력을 바치고 헌신 복무할 것임을 엄숙히 선서한다고 하시던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거룩하신 영상을 우리 인민은 온 녹서로 새겨 안았습니다. 이 조선을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 넘쳐나는 만복의 터전으로 다져주실 불같은 애국의지를 지니시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바치시는 불면불위의 로고가 있어 우리 조국이 끝없이 융성번영하고 있음을. 그렇습니다. 전인민적인 애국의지를 비상히 승화시켜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계시기에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서도 당해낼 수 없는 위대한 애국의 힘으로 부닥치는 난관을 과감히 이겨내며 공화국의 존엄과 위용을 온 세상에 더 높이 떨쳐나갈 것입니다. 애국자들의 대부대를 키워주시어.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온 나라의 산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 때에 대한 위대한 수륭님의 교실을 높이 받들고 모든 산들의 갖가지 과일나무들을 심고 가꾸어 우리나라를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사회주의 낙원으로 꾸려가는 우리 민의 행복한 생활 모습을 반영해서 1960년에 창작된 가요 황금나무 눈금나무 산의 심호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9월 16일 수요일의 로동신문 민주조선을 개관해 드리겠습니다. 로동신문은 일면에 위대한 투쟁강령의 빛나는 실행을 위하여 앞으로 이런 표지를